0: 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 다 단다 아무 기업 없이 라키기
1: 어리 암라 어 꽈꽈라 락다고는 죽으르베 예 답이야스 답이야스 답이야스 답이야스 답이야스 답이야스 예
0: 녜선바 시왕게 나 야칭 마지 삼치 장탑시 상아 장 야오시도
2: 별은 저 셈고 랑 삼다 망차지 근데 제니 부그르버 제마세 무슨 데데어버 다녀 신의 고쳐서 랑게 시왕

0: 제체바 샤샤니 푸이하다 아무라 아무라스 잘탐디기 만능네 힘이긴이르치도 이내가 바부터 정마다 네 근데 삼다니 키라니 틸러 메세규음스 셴에 주무소 키라니기 전열스름 따다리
1: 야는 갈 수가 저 너니가 라니 야고 질문도 게
0: 어 야고 질문도 셴님도 드리 라키브 중사 네 세미나기 계시도 시야유 전다 가셔야 되러 말해 야고 주무소 니라 캐리죠 제마 전다 가르유니 人归啊
1: 推断了你下去他让个结果起用对张先女被我这里我的结果起嘛切不切人家投票回家了哪里去吃用去吃的民俗几不知怎么拿车去过是不是这样你的这么几个月你呢去了到底亚的要这些他们也去过给让男的这个对的去他男的跟这随的啊这你也三不大穷多
0: 希望搞不穷的三句第一天了三不大全穷的这就大孩子天了我让你给比如说你下呀到时候马上下什么给给我让你给心里下去说说还是下回你也是呢我让你给自动没到的给不给出道到时候给不给今天前呢咱给不用回去让个钱呢让个谢子爷谢子爷是个子爷你也是呢
2: 让给你很能久的可能多少次了是吧今天心里我还给不起来了让给我还得上多少段的新月阿姆拉给一起路过去等我那人少开了开了这个多个年前的让给都是从来孙大大的下我那人恰是没给我们打个生不也
3: 一年平面是年的我呢，不过大，叫个早下，岁岁菩萨们来有些个的下，委员老不错，不过咱们老真操心呢，俺这阿妈的个，吃啥东，念不啥些，今天没这些点巧个人，是，你这兄弟让我想啊，委员可丢老不做年节，俺说我娘俺们这是能给，
2: 你想我呢？
4: 谢谢，
2: 他谈到让俺来个许多月子，年底呢，俺来好好住的。
3: 俺家是没结婚的，俩个住个月，一年年三代，俺俩还差些事业。唱不下不赢呢，俩个住年三代，娘是差不要人。我那是，
2: 别吃下不赢呢，娘呀，米粒夹不下给不免的，对的，吃亏钱的钱不是。希望俺们两个上了这么着当，可是干了白赚钱。俺做亲子们都做，他还是乖乖单独的。
3: 俺先做些个，从头地来先拿菜去多啊。可多啊，
2: 是。
3: 不中啊，那里希望给民族朋友他们就OK多啊。应该嘛是。是。别许多没，希望给朋友说OK多。
1: 学长，俺最新约个地瓜先念民族，一年希望给朋友说OK多。
4: 学长，所以多。
1: 学长，卡结束。怎么啥啊？ 俺来拿下，让广大司仪，你什么大阶段，顶点了什么大名度？公司里面他妈来哪个数？你我来拿下，落地给呢？俺是个要我妹妹，俺来心机，想给俺随我们打，你最开始一年他去接。
5: 我差弄用不起药水，你是完了，让给俺苦口吃点热钱的生计，你可是不欠钱。老
1: 对不起，今晚呢，你最低级的哈不赢了，俺这他就要不起吐吧。
5: 谢三伯，对让给。
1: 승란계집집에
5: 니 언니
1: 让了广大
5: 私欲让给俺老妈少给我钱吧去做点事哎맞아맞아顶这么老大俺승란계집집장민도
3: 디 간당아 숨구시 자티죠 니에산바 랑이 권다 럽디 당인 제투바
1: 장로 디부치 레그 창마 니에니 니가 리루치기
3: 랑이 레가 샤다다 치 아마지 랑이 쇼쇼 야오지 중쇼 아 용도에
1: 응응 저는 가 주인다
3: 용아 용아

0: 하루나가
1: 哎呀，给我得是打，对打，可这多，你怎么读的？
0: 给咱的的前面点头那学念一遍。
1: 啊，这前面点头咋用啊？在什么的？俺们点这些都随便，谈到中多是抽的，一年欧工不一能宽头的。今天咱下日参加一个大年丧事，俺们得宽容过三去，三牛给点钱是不是嘛事？可这多啊，我是的。
0: 계란게 디초장아님도 대님배
1: 인거죠.
0: 또스 차게 잠두게.
1: 차게 뭐 채워죠. 라이 교단야디 튼치 마르베아. 머신에 라뉴아. 세초모 세초모 출루마 리스고시. 낭퇴딩 서브여다.
0: 용아 출루마요. 디 나 집 차장아 녀석 같은다.
1: 용아 용아. 녀스 니슈 겹시 안고.
0: 하고 소. 가능요.
1: 더비기샤.
0: 토기 샬랑아
1: 아야야 저거도 계속 말인 거 탑시 용아 탑시이다
0: 아 가죠
1: 이 랑마샤 랑마샤
0: 가도 내가 토비 야
1: 나 이 편부 조시 뒤 주변에 지르 선이 된대 토비 역시 토비 예스너 아니 니에 봄스니 딩제강 닝제슈드 시역시 어야 다랑 아스 예스께 과 용과
0: 하고스 가냐나 중인다
1: 아스녀아 가바디야 마둘라
0: 하고소

0: 지 따다다랑 갈지야 부부대 정자야 혹시 티뎀 누게 양쌤한테 주제
1: 또 쌤한테 와 그러래
0: 아메라는 데스도 교수 정자 티 겐텐라게 양겨 이교당이 인송문 누게 是吧
1: 갈지 양자당 그래 이교야 당도
0: 야고당샤에 수티브제 장통도 셴뉴베 오츠리 참소니 양이 다 수고주 승겨 먹어
1: 가수당 약속이래
0: 니란 셰오 딩교다 토교러 감 가셰게 미치장 가셰 링구 요마지 교스 교치 지당 아다 먹어다야 갈도 你带着新年的新出来的安琪，我要看做一面新的一遍。
1: 行行行，得先多些看到嘞。行吗？休息了。耶。
0: 呀。还记得？呀，叫子郭主席。他这阿妹，退休卡住高中，也不是掉。

0: 링크 당하죠. 이 당기 링크 당하죠. 다리 주지 좋은가? 시지 나가 좋은가? 루중기 있죠. 참 용삼다. 시지 용삼. 와지 용삼 나고. 주리 당. 쇼고시. 용창수. 모세 당. 신도 망삼 추구. 下堂恰恰我们亚细索文藏去过我们堂 CMG 虚拟星座所你们去过出盲藏去过东西南堂枪打盲藏去过
1: 陆屯记撒家卷年跌宕一错啊水鬼

0: 터치. 나한테도 응하시시다. 어, 워머스고.
1: 레스.
0: 터치나.
1: 뭐지?
0: 시원 암라.
1: 커키기를 잔디이데.
0: 야, 겨우되다. 시엔 가요. 나디 카페 동거에. 네 카페 생각하고.
1: 영아, 나리로 카페 시고. 터치. 드리랑 드리 건지 같이 가.
0: 너는군의 머릿속이. 네 보문들이 샤루 이교다니시. 재산들이 드리 건지 팀들 상상이. 잔뉴, 나 탄도 우금대유. 시엠도 초고치차제 대조르치기.
1: 닝 재밌어.
0: 닝 재무 잔용아. 부고치에도 가리네 최고기.
1: 샤루 서버 가봐야지.
0: 갑자기 다 여시. 아지, 문에 채는 어 다 갔을 때시. 도교마다 걸어 고고 쇼는 삼치. 나는 문에 남자에게 닝스다. 시라유기. 카페에 지금 가보지 마. 아니, 닝 딕딕딕스 시라유기.
1: 장인은 다가 잡아. 난 제일 희망. 다 루린 파리아가 이제 안 입으리. 나의 문에 채는 남자는기. 디지랑게 둘러 야고치 괜도 롱드 교제 이제 야스당 도시오.
0: 교르다 요리. 난 제일 보면 이 교도 다가스리. 희망이 이 교디 개체였다.
1: 我这边让朋友同样是没多啊，
0: 嗯，谈到朋友落嘴的，就不落别干事，得让给性格说不。那连是呢，人家拿了嘴嘛的呢，老庄你们都真咋重视？俺们的兔子些，给些自己人写过什么呢？我那应该来懂啊。
1: 让三七偷的，
0: 搞得是的，你把没定。
1: 嗯。给那你咖啡。
0: 多谢呢，
1: 多谢呢。我自己宿舍也了，
0: 我送啊！
1: 你阿妹特别是多，对哒的。
0: 哦，第八类小猪，人巴拉给谁？
1: 人巴拉给，我那张咋不是多？
0: 第一个熊，先把到旁边油条是呗。
1: 我那凝结了啊，让我那说的这些。我兄弟下了江牛鱼，一年军饷钱都没送。杨司马瑞，刚不领重大的事单对我呢，我二块顶面都。
0: 你婆婆年年呢，下周差别了，干差别军事。
1: 军军头你要我日不？所以搞不得江头也来了蛮大。
0: 哎，搿对对年下周差别了没存钱没？途经路顶塘过住的，俺五月节小天呢，下周正在搞大事呢，你看了没？家家些儿子像啥单皮？啊，俺是那顶着人不好看呢，你婆婆独孤顶着等个嘛是吧？
1: 瞧现在几年些呢，俺们看这几年那么多天热，虽说闹不闲呢，很多军空气热。
0: 哎，看大满的，不过独孤倒是嘛大呢，伢你看的也没好看嘛是不是吧呀？
1: 茄子，说个的，俺们参谋军团间吃的多啊。
0: 呀，军团间了看个人，
1: 赢的，
0: 赢的。
1: 嗯嗯哼。

0: 또 많이 했지. 뭐 했지 대 입이야.
1: 얘 뭐라는 쇼티지. 꽝다슬 러니데. 개큰 링크 미두. 지디디 간 미두 자디 제 여자.
0: 니네 뭐 전화. 뒤도시 그래.
1: 펜더 여마리. 옛나 계제 셰투 봐. 니 뒤주 균도 담이나. 뭐란 게 더도 님부 다 같이 그리. 나 다바 큰 등민도.
0: 뭐라니 그 신화를. 초신다 여마리야. 인도 계속 말해. 고소 많이 봐 차시하니. 돈돈 언니다. 라오도 띵라 요 말이야. 뭐. 다티스티스 인도. 인도 녀셔 봐요다. 도그 타마 대화를 체브리. 뭐. 제수 다 먹으시. 먹다. 다 먹으시.

0: ཁྱི
1: Jidu khabar, lewar ye guji, chu-chu jik chu, chu-chu jik.
2: Tingdo ge kola dire. Siri yodo jo, chungyu jangba si yin. Chungmu ye, so lian gu le sun shu jin xing. Tadong, Siri ge yun jang le, 主主君对为严谨莫差的苦弱 예수와라치 네가라 소위에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康리 충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치비 세고라라 준비 我在这一把拉起

0: 평균치교 민세기 티조 전에 전에 남장 교통 지수실을 당대 남장의 망위 통교 지수실을 동그 양탁배 세튼 레제 따와 댄조다 락다르 전에 동지 정시 천텐 쇠대 초용내 종용기 수준 레제 있게 응유 내주 시에바 전에 직교를 견례 강리 체크 시송 바시 진등 앞에 제 조변 년에 제 니슈 신인 바 양경종 망조 규제 강도 투윤 사고의 지기전 지루 년도 니슈 서류류 인내 칸기 셰프슈 티자 사고의 최고 배워시 인내 칸기 민망기 제제 롭스 롭자 셰베 주등 조 전에 망조당 진지 치베 망배 인내 최고 배베나 망조기 인내기 체제 치무다 인내 당랑 배 정다라 외민 슈샤 인내 대교도 점등 셰바 소기 최고 배데 뷰리기 지비 인내 셰프슈 초와당 타냐와당 시림도 시속도 바 셰바시 표 양경종 망조 규제 칸기 수지 뷰 첩지 바 푸르부제시기 다된기 지루 녀동 니슈 저루류 인내 칸기 셰프슈 티자 사고르토 안수 민망기 제제 롭스 롭자 셰베 주등 조 셰바당 티자 사고르기 시딘체디 망소라 뷰리기 지비징네 셰프슈 좀네 뷰기 지비징네 셰프슈 뷰다 콩베 용교로 람데 체유제 송바시 외민 슈샤 징네 소가타 징네 사드 점등 그도 라셰 튠제 점등 체유바타 외부제들이 사드 수균 라셰기 모사랑 용교유 변조 연산 자다 주규 체유 공사의 경고로와 3대 전배기 로티다나 징네 칸게 가조로 레디 준중 다딘 지자 치레 가조 시림기 외민 슈샤 징네게 라셰 튠제 마부 케르유 망변 치고된데 벽에 소재 규주 야부 체주 인시 송바시 대당 접지 사정외소 지배 제재 진제 총재 예수다 기간기 잠재 점등 양체 여바시 망소 규제 칸기 로달 리미 지변 제재 로선 규제 체내 사대 신으로 정소로 규제 로전 체배 레디 중요 여바시 표장교 저 망소 규제 칸기 된슈 기간 꽃아예 다된게 점등 되니 망소 규제 칸기 리미기 지변 제재 로선 규 추구소로 리미 로전 체배 고급식 중요 제송바시 다딘게 티자 사고니 망용기 제제다 링내 망변기 토메 섬듀 라다 셰유 곰들 제마라 안체 모튜티 지베 링내 셰브슈 마라 튀고 창도 당내 망소다 진지 치베 지베 링내다 규제 캡데 치고 비주 임바시 사대 공의 초당 바나 로가 종결기 바조 고주기 가주 两个 야구 좁디 맨주 소루당 조추 니르소 존내 바조라 미네 유제당 도부소 남베 쥐죠 마라 되네 쿠리오기 뷰세
1: 토로당유바시 老个重启健康科学局，确对先进深究如看，变作设备硬拉如看去入边选拔，电氧气，免去收入装饰器具体，安全深究实施内部设备因，居民用户大多不习惯，也不彻底，即便确定定价糖健康科学定价你给他才点不送药接送不是，我就是群老个重启去巧用的总人别走出装饰的切直接切的，温泉的独入七八糖，装饰也不七八。
2: 读书年不七八届的来临局内，走出张三七九规定单位，通区区规区部册，加起加三个月不是。第二期，俺去出趟职位，起来去走出张三这一切了，趁久持续七十多趟，从给趟从这期走出张三这一切，苦丢点不脱不钱呢，苦有趟职位，直接吃住趁钱，开团脱过钱呢，具体确定，区苦有去部册，军退也不用钱，有接送不是。 所以你若谈农民设计给农民讲，老个重启去决定增推能做优势。我就是村老重启去巧用的农民村对马拉了妥当也不钱呢，做你来的去农业长面团结贴规定当优势。云南前期大多么重启提供去可用去可用部车来边人场贴，罗忙对马尔加些国际国务参议员整个优势。 第二期，十三间堂云南前期大动迁内，南面专用设备，开工期可有比赛雷速签约及送税。
1: 대당 투총 로고총 기기 사괴박조 고주탄 총습기 쿠유주경 쿠유기 닝가 시탑제기 마라 조경체네 겐캄키 머티 넴부송 유시 전에 조정키 사치 딘자탄 덴바주세티 가시가싱 유시 관내 토담 집안의 죽도 장치 집에 발탄 길경 주용의 쿠공 용기 고순팔 토총기기 유지젠탄 첸덴젠 돈숨남바제기 따둠체답제바탄 리카기 박종외부 뇌미젠토 장치체디 강종사투의 깽캄댄자기 송제 뇌탄 뇌미임시
2: 지능아베체주군인 중앙깽캄쿠류 송교다시소중주배 랑종르카주배 망초기 이구원자 태둔수이 니슈저숨 규주표결 지제배추 카바네 태둔 제베 네튼 니슈저니 유바탄 이토네 태둔 제베 네튼지 도고체무 제베 네튼니 제유시
0: 다딩의 태둔 제베 네튼나 사스 총재라 구유바다 시즈 총재라 시유바 토가 총재라 지 닝지 총재라 시유베추 도고르 첨부 제베 네튼니 첨도 총재라 숨 내주 총재라 지 너리 서구라 지 제유바시 다딩기 이군 모자나 개감 구류 태둔베 네튼 숨주 쌩어 유바다 대나 제제 바조기 네튼 구 룽감 체메 바족의 내듄께 개감 도시의 내듄뒤 소니기 내듄니 추 바족의 내듄니 서규 바족의 내듄지 디민기 바족의 내듄 추제 유바시 이구름 와자르게 태듄 삼아 닌티랑라 제유 총진네 주규로 지제 유바시
2: 지도대비 변종 조준 지구 중앙 긴캄 쿠류 송경 다시 소중기 배준 지혜집의 치리낭 디린카 당부 중앙 긴캄 쿠류 송경 다시 소중기 망초기 이구원자탄 태둔 체리 규주탄 다시 규제 제주를 도구시나도
1: 예도니 서초류 지능아베 치주구 님판 중앙 긴캄 쿠류 송경 다시 소중 주배 장종르카 당부 망초기 태둔 수이 니 규주 체규 지제바티 창문이주체심규다시키랑차실송다지용자체규카당비중앙긴캄쿠류순경다시소중키멍초기이구모자탄티둔체지규주탄다시주지체규키낭튠저니더리삼추리진디기APP토니시도체초샴러선규도뒤카지시로나 니트 타스총기키 킬레정총기팀로셉슈서치토모주베토네 타스총기토 팀진신진탄 소촌염초 킬레팀주칸제 송두제외 킬레탄저와유베 팀로셉슈남바사바시 주유베천유진 타스총기팀중젠기 송이쿨규 균투레소당네 킬레정총기 팀준키원러 송경톱규인부시 아리서구이키 치둔레두두초 니투초바탄 타팅기레두두초니 차도탄 천민투이지도비니 키레숨주소숨키 레네 숨기주주코든체니 리카키레그추겐추구구공유시 랑경조링네탄 유고팅키조니제베 지투이키총추첸조 니투이처입추소초바탄 첩둔베루하탄 망수첩둔소체니 주민초링네키두무섭게시샴유시 现在总体你都你说出旅程最为连看你基本卡公民制作前年给各个继续给予切断中的这部分将大能周期提供了新年给的别的谈西区周期所了别重次人别来切别秋队强切托日清预备你去定义总体面对的制作前年重组卡给忙错了人民托苏不大在切不马赛电堂西区周期切不是明年盘密切记了苏不大在切行预备
2: 什么听给听的朋友想用你们家年终续餐
0: 听见你特别没有生就看的那就是真的给 APP 了是吧
2: 三国节有
0: 三国节有

0: Kona, Guyukur, Lotin Yidu, Lot Sitin Jimoto Wasogi, Yamini Tunsi, Yopu, Chimpi Tanto Pipta. Chimpi Tangi Tunsi, Chimpi Luni, Gigaki, Chiwa Laki Ube, Yamin Natsuji Shi, Jisinki Ninju Lejubi, Minchudi, Wintugi, Lungu Tablam Giguni, Minchu Nagungi, Sawa Getubla, Minchugi Gurimlang, Kapyami Gubita, Nagula Pokto Mibi Toni, Shogun Kangyamiba, Yanin Santo.
1: Yuntung Yamin Yritang. 田伟人心气也没念了偏不语，有人用了些不学语别，些不学不起了，给连语。可把人家，来我也估计，出孙姑姑，古出孙，三年，那是娘真郎富康面看起，你对不三百卡住，亲笔堂，那年地堂地呢，是个字，那么些地块卡住，亲笔堂那年面子从康，老个重点连同去，管不啷，老个六穷堂不要卡住，亲笔堂那年面子从康。
2: 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心气，明年中路苏人民在新旧康堂，迎通参在酿制期，明了几只级别，几心七个比较严。明了大姐前子，明年一年端午年，先突破了坑穷给我抓米色。毕竟避免堂铁外人心气，明年中路苏人民在新旧康期，按这速度给面具起的三十多月前，开连帮点卷个堂，密度涨势，木脚子雨。
3: 婚礼动物，王子娘子节约，天色一看明热不热气不烫，明三不没通物，明就团不，明干不说给那天月子。毕竟避免烫，天外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烫，我要了卡巴烫，从康南那边给观众我就人民大街烫，人民娘们难消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哈是创给邻国的下浪，花火从中给人长，陆地卡巴了，来我给估计，初期俺啊俺你出，即顿松也过姑姑，对于俺你出。
4: 哎呀，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니 로 주제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불도와 대 예 티레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신념도와 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도대 나 소에 한국이 진짜
5: 다야
4: 자기사
5: 자들레 돌도 주게
6: 자가디스스키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치는 말해 한리팡디 배주시단다 디나기 규치조니 영중은 맨스리 제장 짜리 견 직민도라
7: 짜나고 야구치 체육이
6: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팡 배주단의 직원이 두 세감 주장지 부부다 수수제 멍구윤은 주수 딜의 링즈지 부부다 아니 주세단은 수 야구치 링기
5: 자야 오스차샤
6: 东西也做苦下了，你让了田局打压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去了呀，你们我了呀，毛毛细细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有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韩立芳跟踪点的，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1: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康林书。
8: 米粥三百五，韩立芳从康。我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半夜也多，你绝对也不吃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这当初爱喝我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被说的证明拿走过，很巧多啊。

0: 디간라 숨지 섭시 돔 던더 디간라 잭돈 돔 가즈르도 잭돈이 겨 겨지 겹시리샤 니에 봉원에 찌갸 죽을래 찌갸 겨도가 겨우 이베마 제 딱다 데스 제마레
1: 같이 예 같이 야 같이 예 시다
0: 지파교다 니 나를 시방게 겹지 데리
1: 민사야 가래 너도 왜
0: 어 참을 겹죠 제시야
1: 야
0: 같이 님 봐
1: 같이 가 산다다 보고 우리도 쓰레봐 가려래
0: 신의 삶을 거주고 해
1: 때다라 이 날씨 내가 처음 해보냐 쟤 우리 나한테 내 도우도 왜 칼레 다 그럽 여부를 왜
0: 얘 불럽죠 쟤 갑이 어리 뒤쳐다는 그만 용 그래
1: 부지간 보고 이글럽이야 가려래 아 말로 없죠 주두에 대세지 대요리
0: 말한 일이 증네요 말이 보고 증네 맵순 예배 다비안은 반반 럽죠 야구도 럽죠를 뒤쳐다는 보고 혀를 얻다 싱유배
1: 보고 세고를 심제 맵다. 데마 당무 주는 딜레야 가르거래.
0: 럽준 제우르다. 럽준 야고 쳔은 애니 미오 인생 말이 신유베.
1: 가리 공스 심비날 니무지 레가 진제 규르버베. 사치빈들 시라만 주시. 사치든 저랑 저서 말이.
0: 니에 부주마 공스 심비날 레가 주르다. 제산 준다제 소견 제우리.
1: 다유 쇼고. 미신달 쳔 쇼르베. 좀더 시라 저거 말이.
2: 암라 기란 신유의 그 발라절 차례는 가마티아 나 시원님도 기가 당구유
0: 나 보고 야오 딘자식 거이샤

0: 야지. 게닝 지금 뒤에 랑가 수업리스는 나 이큰 체미도. 문에체나 레라브리. 워메지가 디간데 추 어려 샹타리.
1: 더더 고베.
0: 워지. 부비 따제 저베 미디게 그뒤 용제.
1: 네 가마 개비. 람산레비사. 너 뒤부치 아. 재미구쇼. 동로제 랜드와.
0: 아.
1: 뜨다디. 뒤쯤 줘도.
0: 알레. 영아 영아. 영아 추저 가줄도. 시원 아메 동로제가 신 란데 영제 뒤 아.
1: 어, 러스.
0: 탑지 팀이 누구게?
1: 아무세야디. 갸부차 대부 요시. 뭐야, 다 됐어.
0: 你嘴不过两双的片头是四百么多，也买来过你几个是年龄多啊？
1: 老对不起，希望钱不差是呢，点点涨了四十多不是？
0: 哎，俺这俺们也不是差不差过的。
1: 穷死穷，主要是给我们东西压着吧，年龄个情况，
0: 压着。

0: 我来，让卡瓦列走。哦，我来卡卡伊。等到老早说话注意，干不住我。等到干不住哎，叫起啊。你都弄哪门呗？弄哪门，叫起啊。用啊用啊。
1: 야, 뜨다. 가르쳐 내줘. 야, 줘.

0: 각자 틀어 저거랑게 오늘 이 펜시 다 터지고
1: 근데 질러 블루투스 그래 아무 예보다 헤매 봐
0: 이네 아생아 헤르다야
1: 어 제리리 아세서 세리
0: 그만 용아
1: 제리리 야 저거야 훈시
0: 저거야 훈시
1: 그래
2: 야 훈시
0: 어야 힘 좀 쉬었어
1: 야
0: 서차 좀 쉬어 봐 어야
1: 힘 좀 쉬어 봐 아
0: 어야 서차 아직 서 쉬어 쉬어
1: 어야
2: 둘러 이제 근데 라죠 아
1: 그만해
0: 어디 성화리
1: 서차 매대 뒤 용아 어야 당아 서 쇼 쇼 쇼 야 어디 드시 야 드시 야
0: 여기 없죠
1: 야 나
3: 아니 맞아 아 구나 내가 계시하면 유다 저리께들 예쁘시와기 깨가가 들여봐 도체나 주문이 네 도시도에 배니 개나주 네 염쇼 개나주 결국 네 유치부터 직시로
4: 오
5: 푸 롯나 초로 쓰여시 타바 네 루유통한 찰미뇨 포규 아미 호도 닌참 자원에서 Niemitsi Tuncheta, Mawobe Chita, Rupri Shituku, Loji Kowe, Gihak Nimul, Komi Tsumiki Pani, Mongbe Shataki Jindi, Jogze Dini Puki, Puparchi, Tamar, Gihak Dutsuk, Kiki Mitsi Dabgun, Tomodi Shor, Tedabu, Shinsulam, Munche Yomino, Gopti Nesu, Dal Mungi Lesebe, Chakuna Sotu, Pamuni Gang, Dada Sisi Chimi Hubar, Puki Lodotan, Dimbo Tungu, 문희기 남샤 호회균도 켜러 송급 재미도반 랑게 폐구반이 캔가 신도시회 남화충 보규 부주한의 교배 인질 김다신도 치면 최균수회 유기니 문희기 미신회 퇴무에도 문희기 키타자와 추구나와 이토미에도 유배기 후 세부마사로 마홍배로 달 케기 사론러 승구 채미시규기 신예상
6: Gracias. Une, sengu tiarishtu. Disu iba kze gosu.
0: Nintu dungze qida, kyo zil su tere.
6: Rang chu zi da qian ne, dal di da qiu xia.
0: Tu zu xira me ba.
6: Zhongdui, jambu qingye du yarishtu. Da tanda, mi yu zi jile, qianbu di zhe qia bishi. Tanda ya jambu qingye du yarishtu go, gezi xie xin, ne lu ha go, gobi lu wai leng ge shi.
0: Ningdu, rangkali khasu.
2: Fan fan amla, nga yin.
6: Xi wang ge, gik chi shui di fan fan zhu asgi. Che zang nye, xin nga fan fan ge ga yong bi.
7: Fan fan lab sui mendo, teri gik saya mang zha je, chukwa xie gi.
6: Chukwa xie gi? Chen nama di, kya gam na li xia je, rang so da.
7: Rang tishin kalei shirang kache kala saro ra yigi maari yashoda nye chay nyi zi shiyog yongduwa
6: Meme, mogo
7: Si yashoda, chay nyi zi shiyog lamsari Kyuk zire ele yashoda, yashoda Rang dey doyda Nga lamsari
6: Da rang nyok zidin zi chay wo maari
7: Si chay zi nyi lamsari Rang li shira lu min da?

0: 시원기가 김도 갑시다 누가
1: 도도다 신유 암라샤 뭐란 게 하고 오시야
2: 노부 디 갈사 뭐시 쳔노 나 비게 락다시게 남사 용고 삼추 이네 우주시라이게 없자 비게 또 스테고 키추 연연 바베스야르 연연 드린 깁다추
3: 라는 수비시라 수입자
1: 您给别给我啦！对的，冉女啊，
0: 那
1: 腿脚到底
0: 辛苦
1: 的。
0: 希望俺们俩干不起啥穷不着。
2: 阿姊，希望给给俺同村的家亲去时，没事让永年明度。况且希望把俺干的家事，新月的都六个朋友些。俺村人把白天做别的活些，对俺的我呢可就是孝敬啊。新月俺们俩，冉的我呢今天全部来。
3: 那你俺村我呢，他干啥子的多啊？
4: 其实平民我说的，看见不是闲的这个多。
1: 俺今天先对药了三句个，药中用的可是不？
2: 新月俺们俩这都差不多药是，怎么难伢的？看你闲嘛是？你们这萝卜头不干了八十斤，希望俺们才还行不行呢？俺吃个好吃嘛是呗啊？俺对大爹，俺爹能行，记得自己别说的笑是。
1: 啊，小哥他们也啥的我呢？吃个好吃啥多？我呢，我呢，过年了，请不请客，请不吃食，吃一些木着生病。啊，这些东西些呢，看他俺俺做不过这个证明多，有这个多是挣不着些呢。你怕哪点我输，输哪点我输，就点我轻嘛是。我呢，弄个给吧，全部送。生意呢，刚就年了些，这也我是来不赢。
4: 啥牛都会啊，不刚就年了病了，来把年数么对不起，他们这边说起来的。
1: 没新年讲过没吧？
4: 说讲我们都是有。
5: 现在年少的这个不少用钱，爹们他们俺的才能用，那顿卡给起要嘛着，对我呢养成也热嘛着，让个晓得。
6: 让我呢俺们上不起这些，俺老早就有买账，反反老土也唔多。
5: 自然的这嘛晓得，让个大把的这些个，先给预备，俺们场面让了票种个不给的这些有账，一门给这点要的，让个反反老少也不听这个不多，当然少的人上这点。
6: 我那前的场面反反批评都是没了呢，俺那些代用吧，给个不给破烂炸弹，钱不差，顺着叔叔卡索土子穷大概几吧。一年不过的讲个干三批同学，看了年白个六九幺七，你退休单那个还用个嘞？
5: 阿西，他让用是通的，呀，卡拉多少？呀，
6: 开门都，用不啥呀，工作真的穷嘛的，一年阿拉都要能打用嘛的。还是听到我连主席，还是见到过了。你唱不了一下我，你不，我这个来喝醉就过去呢。你不见到这吃不进的，这是啥个事嘞？
5: 让我来吃错了。
6: 我当时把他俩喝着的，实际人生不由着。我当作团圈的门徒，让给他姑妈的新月爸爸对他，公司哪里去阿说能行嘞？四十来强的 Mr. Win 呢，快快熊熊去，不要去打几个鸡架嘞！你也躺着，让一千多个，一千多个啊！搁对面那把的给你了，是的。
5: 嗯，我一千个，我那一千个，嗯，大没动啊，嗯，大没东西，阿拉等二十多。看见没送啊？二十多个，大没动啊。
6: 平时常常因为拍卖停住，你还上不了黑锅嘛子？我东西些了都，谁黑锅嘞？那先给我看的名都，叫我新年的，也给是看的名都，哪能我约不定呢？建筑界唱不给下。你咋学的？没听这个，别喊多嘞！我罗家去躺住一，我这拥抱啥子？不过得送一， 퍼산바 나 로가 쳔네 초큐 마르 성부 엽자 녀딜레 락스 제제 나 동주신의 창매 들고 캬캬 지기 이네 바발 바바맨 요야 요 마리 바반기 바반기 밤은 로가 쳔부 미셰부 인다 불은 얍주시에르 시와 암라 장가 시그여베 Papa, Papa, you're not going to be here.
5: You're not going to be here. You're not going to be here. You're not going to be here. You're not 수수부고 섭소스스이체 리듄치 장체대 여시 부구스야디 개배님네송 밤에 썸차 류차 치스치 차부시
7: 아저 아 징벗나기 아저
5: 시원 기블로 대대제 같이 야 대시
1: 나 겨울로 대우게
5: 수란 겨울 대수도 야 대대다 겨라게 가서 숨비기네 창마 세비치 곡지 제마제 다가 대시
7: 아젤라 디네 대스리 시원 대스 겨울 대리
5: 땡비디 저 여르베
1: 아젤라 만두 상관 매종 거리 이 교장 저 대제 대스 제블로 거리 Amla, ngalop zhen cao yue, kiran tesh.

0: 진이야 가르시엠나.
1: 왜? 너도 관능득해.
0: 능문도 능문도.
1: 당고 어스동송아. 어지 반반 좋아 딤민도 쓰기. 장게 칼라 주야 망치 뉘다. 보다 유만 핑그지.
0: 영아 영아. 시와므라. 니에 당고 계시에다 너제 간주면 좀 늦어 시에무송아.
1: 장게 계시에무송. 알아 김도 가비시 돈제 대스마.
0: 산년다. 니에 삼마담제 칸에 간되시에리. 계시 자만지 시에유는 장게스마마샤.
1: 장게 가르시에미 니에 정금민도. 간다라 아무신다 능시 베즈라고 나냐. 파츠 유제 딩민도. 장게 베데 샤다 거리게 부도가.
2: 반파함라.
1: 어.
2: 반파함라. 잘리도고. 디 어 총평가 답단제 드린 공공 제거 서비.
0: 예능가 친구
2: 얘기하자.
1: 집에.
2: 계속이 유기 맛이. 괜찮아라. 내가 되셔서.
1: 그도 내 줄이.
2: 그린 거 신송아.
1: 디 안녕은 해 하면 줘.
0: 장가 가봐 싱그래. 미스는 시 주도 삼 매 봐. 야, 공아.
2: 야치.
0: 너 새 공짜도 봐. 고배.
2: 어, 또 스키시다.
1: 간다면 안심이네. 기간신 다시 용그지. 먼저 랍지 대시라 대야 매봐. 보고 람산 롭충 조지. 이는 아시 원을 쓰면 제도. 나 저 시원 탄데. 롭충 제시 매 간시. 더 도마 하신 분 먹고 도가.
2: 괜찮아. 랭네 중요 좀 잘 하려면 신 좀해.
1: 롭충 저 상장 근데 인기지.
0: 야. 넌 참 권장교리.
1: 권장교 망고 든지 여르베.
2: 너 참 권장교지베.
0: 제. 권장교리.
1: 권장교 공무 봐도.
0: 예래로 제고.
1: 아 비게. 아니 너 용이.
0: 용아 용아.
2: 노동 관리 권장교 여르베 아.
1: 진이라 나 처음치 키나즈데 참부치 연바. 문에 이 키나즈 냐난다. 야부치 여지.
3: 제베.
1: 어.
3: 바유.
1: 비게. 비게 네 처음치.
3: 돌아 나 권교 들베.
1: 지. 인 제무치 여지.
3: 용아. 나 저데 미마 담아대. 아,
1: 타세나 타세나. 키나스데 미던 거 요마 봐.
3: 제.
1: 마랑원에 야구시어지. 쟤는한테 파키에 죽인다.
3: 영아, 승희다 투시 가시겠다.
1: 마랑원에 야구시어지.
3: 영아.
1: 야, 진이. 인다.
0: 근데 신선.
1: 정비가 라티 주의디 저도 제가 쉬었음기.
0: 내게 저가.

보고 서정 담아 준다단에게 인수디 검시디제 개국학수요리 이내 거두시는 보고 허두적요로 봐 아잔자 가구대 요리 보고 서정 담아 디수로 유매 조랑의 민수 세규매 두요리 지바 녀랑라 짐주바 제자 중주 제오 更多 지도기 보고 서정 담아 디 랍치주리 어 对啊 你让这些地界了，你咋吃也比，需要这个得一点的用也没多。不过苏军大王今天拉过枪毙呢，现在过不去了吧？大哥嘞，我那钱来拉不着。可这些我来是哪？上江不需要钱呢，不过苏军前面对边，就经济差别呢。尽管呢，不过苏军这些地铁了，军多起当到好不着。是，大哥嘞，我南山从头走远。 십전에서 내 중이게 좋아지래 용도게 어야 용아 수고 좋아지 좋으래

0: 지금 몰라. 밥은 드시베. 이 계란 꼭 꼬시 먹으시고.
1: 고마워, 고마워.
2: 마디 키스
1: 샤샤 당고 공스나 니베
0: 이 키스 용어를 치제 손상이도 치우시 줄래죠 싸워 잘라면도 제가 초요제 비리디가 속이 대비 나 수업이나 내가 나 초도 그러고
1: 비리게 디
0: 디 디리
1: 비리디 수수 속죠 겨베
0: 이
1: 랑게나 치메베
0: 겐소라 키스나 레르유스 소용은 레무소 타라쇼가니 겐사쇼가 삼주 말해 소주게비 혼띵고 삼주
1: 난 레르유스 그뒤에는 난 레르유스 근제레
0: 겐소라게 수수 탑시 동수기 최단이 삼단지 방제디 토르다 자제 두고 용배 마세 수주 사바디 제겐 또 세 출승비 돈도 소주게고 약하도 프랑스스 난다
1: 남자마지 별로되다 这下 要读, 让给随便能行, 都是丁铁饼的, 到时年创下了天下故乡的这把, 给是苏醒给吃饼呢, 你也踏接受了啊,
0: 这个没了,
1: 注意,

0: 야쇼.
1: 지금 몰라. 자저 풍경의 취시 차구르머디 땡기 잡으베.
0: 제, 네 타제비. 가제소. 小小的 소지 야고 겹샤. 라삼자 유베.
1: 삼자 유고 총. 땡마 개콘을 안 미시 땡구르버. 나 남자디 겐킨이시다.
0: 남자 맞아. 아, 남자 맞지. 야쇼다, 야쇼다. 야, 맞대다, 맞대다. 디지 되다. 디 쇼쇼게 소주 개월다. 아. 대부 잠기. 장기 기주 임무 맞세. 키니 삼단다. 집지 간지도와. 니 지무도스는 용구 집에.

0: 小燕，开始改变当地给我的看法吧。 너가 지지 위해
1: 나가 스텝 잠이
0: 문의 집에 더비하스 계직하지 니스님나를 교육을 냐비 문의 전에 랑아스니 다 재우시 리샹 랑다 참고 여럿에 랑 로충을 갈라 갈래에 깨부도 없다 죄배에 여우도 문의 전에 랑 초디리 야스게야 여지
1: 송별아 잠만 좀 쏟아
0: 然而大多起年没被生产出的。年从安的可再不多的年几个人。年然大多起我。

0: 이케레스는데 트루고디라.
1: 야, 야. 야, 수시. 야, 민다. 딱 카르샤.
2: 네.
3: 그냥 카르샤.
1: 오지. 야, 내가 삼촌에서 부채 부채.
2: 어, 이네. 어, 야.
3: 장수예, 나 산책을 좋아해. 제 따라오지 아.
2: 영아.

0: 希望 대셔다 대셔다 아마 미스텐다 아메 랑 밀지 되고 죽으되 아 미 사브라 랑두게 사브라 랑 깜차 나스텅두게 아메 랑 밍메루 용두게 노부 대차 랑 갈레 카참멘조 정자 진이 되우민두게 아
1: 되우민도
0: 텐도 가르치니 되우민도
1: 어, 미인 전유 되우민도
0: 경제 가리나
1: 아이 제 망고 된제 단대 민도
0: 고 부장이나 야 이제 당야디 균된지지 봐 야 님이시대 데나 스등두게
1: 어
0: 니란 푸겨 차친승에 샹카바 가비에 아마 랩다 선조리에서는 아메 잼즈가 치고 용두게 샹카바 가비에
1: 그런 정도 하부제 시험 시해봐 가부게 아무나 대원 정도 하부지 여보
0: 아마 마기 마타 아마 잔 심제랭기 팅의 게임 개제대 탄더 시원님도 윤에 아마 기비시도 아메 ran kelling jimane ame ni dar shin game ge ran chob gu kip che de yong du ge
1: o

0: 来看看你妹吧。萌萌啊，我心愿。松起啊，我也努不心愿，但没心过。
1: 凡凡，上帝这卡切不得，希望大家理解呗。你找不要去买的呗？
2: 我喜欢他找不这个咩？
1: 卡里呢？
2: 我找不着就呗。我吃不消的。
1: 你那干哪个？上个月老家送多，我以前么就上个阿妈塞不学的。
2: 希望个巴拉达阿姆拉老家前头等到你们到他家看日子的，要最些的。阿姆拉，今天你老家哪有买的吧？阿拉达老阿妈难的，阿巴拉达阿姆拉可以，阿尼卡可以，阿尼卡可，吉拉阿达卡杰玛难的，阿姆拉吉拉玛的啊。
1: 阿妹气没有，阿妹气没有，阿妹腿那面翻翻，你们都跌出去，我都喂，阿妹气没有。
2: 阿姆拉达巴拉格阿玛难的。阿姆拉，吉拉玛的阿姆拉，阿姆拉。
3: 松不吉，
4: 波吉，
3: 阿不吉。哇，特不松啊！我要打仗赢的。
4: 是不是
3: 我也上瘾的。
4: 我最特别阿姆拉人骨特别松啊。
3: 新年级特别松啊。让我看着他们新的一杯。我自己洛阳呗。
5: 我
4: 最完了。
5: 我最到底看这边啊，我去哪里不去啊。看这边。丁志你扔那么多东西没这些。
4: 天我忙过是啥特别松啊。
5: 我来这边。
3: 对的你也懂了卡斯卡的家乡。
5: 让给我你过了看看这边啊。
4: 没。
3: 当干的给咱们去苏州去就。
4: 老师。
3: 打死给去。生意供不起啊。
5: 好的。
3: 明天惹不起的。你们去哪去
5: 让能对。
3: 我马上。希望没点压抑。
5: 不用没。压面呢让给明天到处路的。
3: 明明路边偏到民都，每个那条人民都，你参加新大个恩格干啥？
5: 你要打啥情况？呀，老婆说
4: 东西。爸了，弟弟我给不起啥钱，今晚呢，弟弟能先给不养老钱的生病。
5: 卡里呢？
4: 卡里是能弟弟打死个，哦，等到将钱出民都。
5: 行啊。让江仔称你妈对不起，明年祝你中队。
4: 我中队没多，因为俺们两个单队能给，俺们俩说不定呢赚不养老钱的生活。
5: 你辛苦了，让俺们俩喝不打，吃不起两小时吧？现在让给，叔叔亲队没不得做，求我了，是吧？
4: 是。
5: 你让了，上房歇我，俺还打个冷气。
4: 嘿，
5: 耶，呀，等你去。
4: 我做么年个月？
5: 杨啊！
4: 江西我有多少年个月？
5: 你老个啊，王女士。
4: 可是你校长可把来不来的啊？
5: 年三号。
4: 年年三了，我总我过来不月。
5: 不对，人家三十年多啊，你打起，别去打搅了。
3: 希望听闻那牛是埋葬，也不至于生不育。那爹爹个别去打牛要嘛事？对对的。可都往在参加着我去不是？你来的前不急不急，早晚天门开些是给你养员吧。
5: 叔叔叔叔，现在没可能用的呀。他那边还点酒了不？之前呢，吃不起不得，有干嘛的？
3: 有米的，明明的看着偏样米多。
5: 보고승이리 중두 나서 잡아라 나서이리 배샤샤는 아이 중두 너주장 중구이 제 동문도 계속 다대 되면은 라가 옛날만 용마로 잠아래
3: 용구이
5: 니라 계속 혹시 심
3: 단대 동구도 그
5: 아 니라 계속 혹시 심도가 디년러 시황가 니 최고 미교던디 라십 시에송 아 제러 대서 상모 소소소소 신하고 인교리 거브리 딩 제스 샤오리 어
3: 丁西不有那片多好热热不可怪那快点的准备今年走开个那坡他开始咱们女吧你当年的雨不过是随给我三穷的你养不起来个不给得给吃一下所以给托马这送给不过买给别急了不养吃那的去托那里穷没你我真的别去忙当比 不过看不见，脚下累透的，阳光不叫是叫是切着，擦拢也不穿阿月衫，甚至是拉穿。天文不再给卡巴叫用的，希望你最后买着三十来洗个月，谈的呀，给了卡巴用的。 希望 내 줄 함에 줘서 남자는 게 보고 싶어요 봐 깔래 가고 든지 근처에 있나 시샤 보고 쏘쏘 쏘경 지도 시내 밤에 진 소토기
5: 지수 던져 마시다 시경러 보고 쓰니에디 밤에 로가 장사리 승두야. 보고 니르시 살로용두. 밤에 로가 니르시 치르시 죽으리.
3: 나 로가 매. 나 시기.
5: 시험하래. 마음 두에. 승이 보면 같이 음질하게 가르치고 있다 줘리. 용두에. 나 먹으시.

0: 아무라 그런 거 쓰이 수요 가르이나
1: 저한테 집이 여자이
0: 아무라 손님 부족한 조야 요르베라
1: 님세 구다 님 카시네 친구지 용도게
0: 어 러스
1: 아메 다과자르 기기 다과 잼즈러체 디네 좀 싫어체고 장 토마스를 가비어 마르베 손님 아메 토마스 저가 치고 용도게
0: 원래라 예, 대표소, 대표소, 대표소. 토마스 다야 요리. 예, 대표소. 예, 예.
1: 쓰이 봐.
2: 고들 시원 나셔시기. 부중하나라. 반반게 시원을 비야다. 돈돌롱 되면다.
1: 개요 마지 있으면 나 샤오 마지 능담인도
2: 어제 집리 대샤 신도 라메 야구스도 갤라게 시와미 덥샤 숨기 디세는 펜부셔리
1: 비미 능담인도 야자
2: 계속 마리
1: 돈돌 얘기 배
2: 시원게 군이 가래 된다를 제게매 시험이 주게
1: Nye gichi chi me. Bukus nye di gyari shob gyun den shi.
2: Ngai chi chi ni xian du chung. Fan fan, ni xian ni yang ku mu su. Nye po la, xin wang kyun ni kar chayab ra skir chi du. Xin wang ge nye po la, nga da nye san de loha chayab ra slab sha. Yine, loha chayab gor di, nye rang la mu do xin yu me.
1: Rang ku no ma ti la. 年那给去, turned out the suji she knew me. Ne, she won't let you see me. She won't get to that can just hack up in.
2: She won't la. I don't know you bang at a shinky. Not to a man that's a randul drama to shabby. In a rally she user, a radunje, ran some shabby. Ranga shin said, Punya you say, will put on my daughter chin sung be. In a thunder.
1: Ne, ne shinky, ne one begin to that book can see me. 오늘 네 시험에
2: 용아, 상가 시험에 자 매네자, 네 수든 제 차차브지, 상가 가 좋고 싶은 용도에, 상가 시험 취재 반반了, 뭐 상가 고노티샤, 언니 로가 제 엄마 리스럽 좋다, 괜히 리치 지르, 든데 주는 반반 심기 용도에 용도에,
1: 든데 그만 용지, 디 상가 된다지, 네 표정 계속 싫어 채워 주베, 계속 나 상인은 네 반반을 계속 참고 시, 미신다 게 보고 계속 싫어 채워 주 민도,
2: 상가 가 좋고 망 쉬지기유. 니스나 라로비 역시 지기다.
1: 자. 장가가 가보든 제 마선이 용도게. 자니 로비 역시 지기유. 전다 가리 내니 로부치 토바. 이내 디테 로부치 토민도. 츠부 마사 아. 로부치 토민도. 니란 시오. 나 주 시와 내든 가게 매. 미리 괴 민도. 장가 디바 키제 반반 주다 용도게.
2: 자.
0: 뭐 보고도 좋네. 무가네. 예밀은 내 되네. 할피 나다게.
2: 말이 디 디
3: 마보냐 제대유. 아지 저동 조르 봐. 처음에 마시다. 나도다 표준이 되지 왜. 니는 견스다. 와. 와야.

라고 했니? 대제뉴로우베 체리디시. 아우스트루야주 동자 하잔 체외 라고직 초대 제바타. 감사디 톡 동제 체슈디시. 제명라 라고 주큐스. 콜라 초도녀바타. 슈자 체외 슈송 대신 소주베 데르마티. 동지 대주 큰 이내 화합 상회나 소자시다 송도.

0: 속자 신수의 규림니
1: 당이 팅이 매봐라 내라 피부해 기자 체우 소라 레가르니 큰 인수 딩고 자교로 창오베 야진송라 창초베 평화지시 소라 레가르기 새 즐겁 내라 피부해 Germany, Shenso Chojiki, Hozu Limbe, Setsu Kapsu, Kemur Suntu.

라그웨니 도비시와타 로도키 전다이 웬야 가유기 점이 사조카 도케비 라그웨초 지구 첨부시 체밍시 게니 넘시 교도기 지비 권조의 초대교라 도라 동시비 가인디 동부자라다와마세 추구 조견다스 다만 루슈 로동 추고르기야 권조로 진행했습니다.

테나 카잉기 똥제 테조 모두 다르신 게 둘이 임바 메메시 헌조니 남파 지역엔기 라마와 티제라 전중 감난기 빠제 체육의 속사태야시 헌조 수구련타 우아시 착도의 총원수 소화기시 아버지가 고마타 아버지 출리 예미죠 대신 뉴질랜드 소수야 헌조 소년 토기 헌조 터진 감세 잠기린젠 양사르 로스 창자시 교수직 코나라 고자 경찰 콘조니 루피아주 체면 창조 회의기 초제 치슈디 처큐지 처큐니 롱우치 손동 콘도 통마라 퇴신 손에기 콤조 정신 시도 상황에 초제 시시 대쇼송나 미니잠 심신 너구니에서 대니 야젠 체부시 유에티 초대요 남편이 총을수 폼비 지류 욕조이 호세 광도 동원에 이거 텐도 제교니 제라 센수 퇴원비에 치르시 이바타 세리 최치 제교이 홀교랑타 미 동자나 제네 랑크랑수 제교에 카라 더동 제르바 뇨르교치 왜냐 그 캐난 세리티 제교이 추구치 추바갸토시

0: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이도 왕업이 소재 대조로 승격 출격시 대회 콘소니 갸즈토기 세츠겐 창마듯이 드린 감시 체육에 탕쇼한테 나구이 긴가고 강사라 켜베 포르미시베 체리 리소로 강바타 데르모지 무시피엔 대단히 감세 토기 펑규 르교 쉐기 답자시 인디 나모 차시 나모 체 수베 토제라 미 숨잠 유바타 지세 동기 갸파 유베 테니 세 코레 토기 체리 체슈시시 모체 추저레르 동미 뒤주 인유 제 토안에 펑규르 토 대신 나모체 공은이 대표적인 공의 최기 치슈데 나모체 공은 업주 연동 토 최초 공례 퇴지 나모차 밤에 습습 시싱강 지주라 묘경 체내 최고 자단티 넘버스 뉴스 후보지 제조기 장기 수북콤내 되바타 거저 밤에 쇼워도 배네 님은 사법 비법지 나모체 수보체와타 미수노웨 사다 시도지문에 세 최편기 수년 토토 年个土地 多盘点被苏拉人被叫用了俺们车。俺们去刚不你，点家他找我了，留都就住个，他过把他，铁都当为你不听的。开始战斗的时间呢，俺们去来了被，东家车被三个连拿把的给。 나무 차니 감사의 대자 나니

공치쉐타방제교슈기치르시시태야튜럽접게바니송나모체튜민기자로타바바공의겜베환조양아체외문쇠포이튜럽주급의튜기부장어모미터기소배청소식

로컵 나셋 지마탕 제탕 창초기 모제제 창마타 샘젠 대수 연토리 기다 도주 로저기 처지 있나 동차 제일 센트바 시계 테니 오베 초시 我问你，谁考来去南威德加西西？铁路局龙华青瓦道亚龙园空土铁桥，他有五百日，你给他约吧他。忙起我，开江南错位，前缀所在西西。 我同所在充电塔，车里买不行呢，五百元解约期，日他得不行。五百小白人在了，每期才洗怎么塞巴塔，明年不通做了三个月。旅行那么骑着烟肉，苍马了，弄个了电瓶，就到他，没送钱呗，点么电瓶，冬季吹气，养些东西。

0: 우베 초도니 구구시 예비
1: 속자초
0: 상자 도교도 신도네 잡으니 우베 데르메 동기 중이 예비 뉴슈 쯔토베 숙자 체시 네가 신도네 체

오븐이 첸트르기 뜸지시 임베 첸동기 미셰니바 하장기 사부데 제몰 힌자 뒤조야 소자 충주자 녜도 텔레 콘서로 손에 길에지 표숨 속에 있듯이

0: 파르낭키 라마르와 시기메 차네 차제 네라 케비 믹스 충충야 땡게 체토 한제 우동 소자 충제 제조 체조로 가부히 차제 카이소 땡고르 제바트
1: 세츠웨 그급 참제시 레규 제구치

그급 레마트 자제 추수제라 동미 숨제 이뉴제 토니 체마라 투르버치 초고초 선 도미기 가즈케 소자신 손 도미라 잔 보통 소자 총리 표비에 자제 지우리 쓰기 요새 땡기리제 건조니 큰이기 라마로와 깨자 젠데 교시 요새 교시 토네 요와 자르디 데르마트 데브슈키 데랑아 체리시스 다레 라리아 자제 세 수규리 쭉쭉

차전이 세 주겐 톱 챙시시 왠야 대제 대비 동자 대조리야 미리기 순격 제국 태야 장례 모두기 모제 그연에 야무순기 참아 유티 어부지게 태버체외 탐구에 말하고 Rengjung kamgi bazai dianbe lamarwa cui su nian tu yin. Lamarwa ti zoro so chokwar chebe. Jensen coya tarba mi tong. Kandara lagu temna lam sen sa jang yin.

차군이 양배 탕동기 주신 소자만을 제기 치라지리. 차군이 유스 띵송 첸 탑수 제교로 띵니자. 간다라 잔라 잡비 도체 인친 뇌동 자원의 재미있습니다.

0: 고귤 기르준 감수 장례 대비 소도의 참어마부 소화를 주십니다. 대귤 기 추균 증명 나누나 기준 장난나 튜머머인비 무제지의 콘도 취급 대양 라라라 가진 치명기 그는 대신 가식니 도주류 개비 전야 최캠비 그동 카지기 조제 저유티 무엇솜 추매 따부 소통기 대나 관주 내장 중 감난기
1: 용함 젠기 소자 경장시
0: 대양 손에게 채도 관주가 남지 재괴 지리 왕신 원두 초기에 손에 터지기 미남 할애 항상 주위에 대외 코즈니 기가 많아 난히 주제 캐지시 인디 리큐 정보를라 천진 제네 정중 코리오기 약차외 동염 빈손타 송겹 책임 관제 정중 감기 손에 중이로 되네 모자를 채외 최소기 등규 좀타 좀이 소자 팀이 zamni sajo khangse gyazwe jamdhu kebiyo ji. Ke okso ta ngocharubi kuri chajyo le hale hang sanjwa si. Teni, kyuga si. Kyuga shiga jamsi. 교계 강바라 깨모여라 쇼송그리 제라 미숨잠세

0: 미리긴 게 바로 두 체마라 자주 뵈네. 이거로 왕후 체린들이나 숨겹친다. 쇼제 나밤 주변
1: 세수겐타
0: 거의 다도 송겐기 마르시젠 체리 대소로 최고 대규제 대마제 고조야 동자 체체외 동자라 교화시 대단히 지수 예로우에
1: 세 최계시 임에
0: 왠야 대단하야 조주매에 지구 체신데 대야 남시 교도래 퇴매 휴경에 맞한 되네 콜리시비의 대적이 참고로 삼리제 바라 진행도 되신데 장내 캐롬 휴조와 마세 더동 도놈 갸즈 난 사고에 박소체 유제기 대적이 깨끗 폐교로 휴경 참신 소식인데
1: 동자 체외 큰인기 세 최대 신임에 맞네
0: 대표님 이외 세 군의 최 매도 미중 조지시 현재 미세기 재료실의 대내 시에남 미추 교회비 내부 체대
1: 소자 시에나 과메 초메기 제구의 지위
0: 대행 제매 세배 메로그 대세남 빠제 대비 소자 시에바 제비 시주이
2: 내 초기 뒤지 저블린 양즈네 푸베 문딘 카토 양차베 타세 뷰리 기자
3: 야미 김베 너쿵 디부 메바타 너쿵 카바 너치 약스된 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드 로스 찍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페타
4: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렁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3: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5: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6: 미글라 딱제체네 미그네기 니가레체 비징비미탕 태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면제신주캉탕 잉통첸제냠제기 미글라 지제지비 지심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체제 미그네기 내퇴무요네 신토플라 경중경의 로미시 비징비민탕 태외정신기 미그네중루수리면제심주캉기 안지수덕기면주치도 사르도되유진 계린방딩주영아탕 미그두장시 무규르저규 푸르니동와 왕자냠수제유 계시 기란 믹접지 집어타 미 세범에 통과 믹주 튼바 믹감보 소기 내튼 유지 비진 비민탕 태외 정신기 믹내 중로 수리 면제 심주 칸라 펩타 모여라 카바르타 송칸낭 리편 교고 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종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 앙니추
7: 哎，中国真的太狠了，刚把他们打个，咱们逮捕一把，赶紧买个吧，你那买去吧，你我爹当初还见过很多的，这样，投入逮捕起死人了。
8: 大半年以内，你我打见过很多的朋友，也不嫌弃多，你我打见过很多的，见过个爹当了，送去投入的吧。
9: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半夜也多，你就这样不行不？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红果的，夸不起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别说的证明拿着过，很巧多啊。
10: 好几个不糖，那就甜吧，那刚不说的，那空甜不面子。
7: 越方那当哪位苏州行了皮蛋我们就给这个里里面洗这的娘们当做了过年了我几目的了年在给孙娜的追尾给他洗几年那我能说懂了当四处狼吧那我无知找我说给那我得不免罪那当哪位苏州行了皮蛋我们就给这个里起来给狼在头年里面洗这的娘们当做了越方那当哪位苏州行给那我我不当那我张世前的给了第六给那我洗几年预防那当哪位苏州行你给用给母鸡才不洗衣他的卡巴给自己来给小朱托尼给给那的那位那对了打更轻易
8: 预防那的那位数据看给这趟几次结果被运营那的那位那对看了从高度片面十几年的两次国古党国书国内玫瑰
7: 他是三年他是中级尽管去两者破烂卡巴按照两个月估计初级送案积极给十几三年十几中级生出自去扎的给了卡巴按照两个月估计给股暗暗股股处包括四处两个汤三个开发所给八百里的那对月子预防把不脏细看了片段也从高了片子日本没把吹得当别去能错把这轮中当冷水吞吧把不谁给开把锁给把背景给捏掉了预防把不脏细看的日本没把吹得当别去能错预防把不脏细看给我就给直接当前两名年把背景给捏掉了打空气预防把不脏细看的给用给母鸡撑不起一遍既然了把背景给捏掉预计也从高了片子路程能错了里面切去的娘们一样能错这类给老子堂他上给学区过年批判各处学
8: 预防包括张世康给这堂即兴结果被对应包括这个内对考了从高度片的习近两年当时国古党国书国内玫瑰
7: 他是三年他是中级尽管去两者破烂可把按照两个月估计初级送案积极给十几三年十几中级生出自去扎的技能可把按照两个月估计结果暗暗鼓鼓出
9: 什么连接谈得人工气那么小的学业城管去了这么猛不好的狗出在阳站你十几年就怕了买出空干了这么猛不好的狗出在阳站你十数年就怕了三柱子那么疼狗出在阳站你十数年就怕了三个那么疼狗出在阳站九十五年就怕了看吧这么忙不好呢人心那么疼狗却在阳站就变呢你怕了。看完了那么疼狗却在阳站就住呢孙怕了。那都去了这么忙不好呢人心那么疼狗却在阳站你三个呢给怕了。屯子这么忙不好的狗却在阳站你自己呢我怕了。错没了这么忙不好的狗却在阳站就住呢我怕了。车一去了这么猛不好的狗车在阳站你四十年就你怕了。我走了这么猛不好的人心那么提狗车在阳站你三个年我怕了。没到了那么提年人心恰不森森跑狗车在阳站你三个年就是我怕了。可入去了这么猛不好的人心那么疼狗车在阳站你四十年出怕了。慢看了这么猛不好的狗车在阳站你十年孙怕了。如此这么忙不好呢人心那么疼狗车在阳站你说呢孙怕了。孙女去了这么忙不好呢人心那么疼狗车在阳站叫孙呢既怕了。何日这么忙不好呢人心那么疼狗车在阳站就是呢来我你怕了。你妈那么疼狗车在阳站就住呢既怕了。干走了那么疼狗车在阳站就住呢来我怕了。给见了那么疼狗却在阳站就住呢来我无孙怕了。错亲了那么疼狗却在阳站就变呢来我无忌怕了。想了提名总他闯得卡几个那么幸运的死着呢。母体呢给那闯起了卡几个那么幸运的死着呢。就读江面最看给落的学业。提里尼碰到西北菜系日萨拉巴推到南街阿卓堂记住特征口儿菜木堂下路塔路路局图特征口儿路墙堂墙下的亏度弄不当西亏下。什么天给人工可以那么行我的学材了。
10: tiring anzu lo yeba dru lamdi ani lemba gaje jili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ursi daga dro
11: te shabsha ji wade jik tsuda shtago nani nangde
12: dewa shushtu wala
11: naze
12: yangu shushtu
11: chanda lemba di tibu duwe
12: da di hao hongha shumha ala
11: di lo yeba dru lam ani kira liya piya yi
12: nasi nasi
13: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하고도 공부해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1: 그래서
13: 대회장한테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1: 사실은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1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래 부야 얘기란.
13: 그래서
14: 너 한국인이 건강한 사람하고 레시텐데 로지바도.
11: 어디 기란가 추부다 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15: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3: 야미 김비 넣고 대부 메바다 고나 고유코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4: 칭비 당니 나녜 디당키 체레 셉슈 디네 시인라 게용키 규지 총다 시갸힌 편종수 로주연키 총캉 인베 체인베 토로 대부 이치낭초
16: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4: 지신키 닌주랑레 주비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메베 토니 꾸니기 너콩상토 원튼기 릉교르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네 년체시투블라 면주키 규심낭 컵야메구라 너콩라 심피주미구탕 너콩라 샥주양치미구비 蝶形江边过年年年菜西土切日汤吞别过年那空了脏着切的你不汤年菜去那你脏些切年也没跟别过那我汤古有口我索去那空没得我那错用牛茶给用土清笔汤土撇汤人民托清笔路面去娘们林汤人民托那东普尼娘们切切别也没你去吞切脚不清笔汤土撇汤云通也没你这汤铁味人心去也没你了偏不语 也没跟别那个不疼那就是我只从人吧过那我故意和我说起你大了没谁给陪你点鱼他三三年他是娘真蓝富康面康你对不三别卡住清笔糖冲康卡巴昂扎来我给估计出松姑姑古出松西子三年西子森住子亏扎的给蓝蓝西都可以想我给路么才地亏卡住清笔糖那年面在冲康卡巴昂扎 Lewa ge gu ni ge dun lewa ge si lewa lewa loke sane loko chonggir nedong chu gwenbu lam loke lupchung tangbu kachu chingbi tang chongkang. Kaba angja, lewa ge gu sum dun nga nyi lewa ge gu gu.
17: Omo, chima chimbati gari chimele.
18: Bala!
17: 年马修归于的巴拉吉兰给马的脸巴卡里不及提不难的马的什么行不及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 的，不能养猪啊。
3: 现在日本团结营子，团结所在的车间营内子，团结的托大米营内子，金牌的，明朝为难不小的。
18: 为什么？现在日本唐装之嘛。
19: 如果这个我原先刚讲的，为什么得上炕？跑个重庆的冲水港，过大安检吧？为什么得上炕？
3: 亚米金边，那空地不买不到，那空卡吧，那去杨氏店吧。过那过鱼壳，六七年头，六七斤斤节目都不少的。亚米你去吞些，要不青皮糖都撇它。
16: 青皮糖给吞些，青皮露呢，结合起青蛙垃圾鱼边，亚米那次就是吸引。最新的研究来主编，明确的，我推给冷却特别冷结果呢，明确那空气稍微解脱不了，明确给巨人冷，
3: 可别没过汤，那空气普通没变汤呢，小军刚也没把眼泪上头，
5: 军统也没念这汤，天外人心气也没念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右边，些许补起了，干连鱼，可把肮脏，来我也估计，出松姑姑。 古楚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对不三百卡纸清笔堂那年地堂地年洗个子路木切地回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如果重叠捏通去滚不朗如果路穷堂不要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泰迪熊罗三边人拍起过泰迪熊起边看看起来果儿骨就过不来这一个每个进行困顿体位的看这样的切开鱼边看着四块啤酒跟四熊泰迪熊罗三边来的罗一拍出你到你去做主流基而身边不明的通体舌头参不鱼边困顿的啦恰套生着能力过体位不离开就去银边不离这个汤村民落吧家切汤配切扛起刚头群众脸不油啦能量能推汤起了枪枪铁腿群起还将参不油落一拍出鸡儿心别扑面对通直到卡班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泰迪熊罗三边人拍起过泰迪熊起边看看起来果儿骨就过不来这一个每个进行困顿体位的看这样的切开鱼边扛着四块啤酒跟四熊泰迪熊罗三边来的
3: 大家这个鸡啥
20: 这得来多多煮的
21: 这个鸡是鸡巴开药嘛的然后我罗青青的嘛的韩立方的配置是单吧电脑的就是做呢人中的面子人切张这里跟亲民都了
22: 张哪不也不去切鱼
21: 所以这蒙牛的店家韩立方配置单的这个人都写干部就站起瀑布单所以这蒙古人呢就是地来人自己瀑布单而你出现单呢所以也不去领给
20: 这样我是恰恰东西也做扣下了
21: 你也让了别去当家的韩立方给吞在沙布的人的去落了呀你没有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需要的
20: 韩立方的我也要多
21: 韩立方更重点给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软了
5: 他是温州村的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米住三边窝韩立方从康
4: 林国小兰提给科布洛车卡住韩立方从康

0: 아제 용미도
1: 아제 좀 봐라 기라기 제라 님이 왜 괜찮이 기시 투쇼 다닌 거 맞다
2: 지지지 캣
0: 용아
1: 지 용미 갈 때
2: 캣 캣
0: 용아
2: 클리나
3: 내가 치스 개미도 얘랄 밍밍스티오 튜돌 밍밍루라
4: 암질라 토제나
3: 디레시오 마시
2: 总部马拉 글리나 아
3: 그치 总部马拉
0: 어제 리샤이비
3: 예 기랑 가르나소
0: 나디
2: 总部马拉 진일러 컵좀 넣으시는 수등기 송기
0: 로보토비아 미통야 미피아소
3: 쟤네탄의 기랑 진일 넣은 수등기 두개
0: 어제 용미도 넣은 수단제 미다통도
3: 总部马拉
0: 어제 연다도라
3: 가르나소 거두일 기랑 진일
0: 나래 낭미 제제 그래 대변이 미 통해 맵셔서
3: 딘데 근데 제시 폐지 미지 능게 목지 외수 법인 부지
0: 엄질리샤 예미러 균체 개미도와
3: 기란 토지에마나 년년이 기란러 너수자다 년거자 미시고 딘네 인지 맹갈 슈제미 주치에 다제 14세는 신거지
0: 아 맹갈 대우르베
5: 기란 예바도 맹갈 슈지 맹주 나고시 킨송에 맹갈 슈슈진가 내여 유년 여스베라 계시면은
6: 年轻人年要有年纪规矩学过每个人都没那规矩那么是小船点的出货是国有卡都年送说
5: 对了前来那个天气明个学个主路你个天用啊前的总归马拉天学让俺们都明个主路你个说阿姆拉哦看那个雨对对的不让对的地铁卡萨年日的亲戚过别 면지르다 되다 디게디 고시시다 디
6: 이제 약을라
5: 뷰타고 가치면도 아
6: 시다
5: 이제 뷰타글라
6: 아무라
5: 오
6: 녀지랑라 된다 쉬어유
5: 쉬어다
6: 제만 얘기랑 리가 얼마 되는 형도 해 나심제 시라수기
5: 어찌 부디히나 되다 nga de me thang mo che de de me du ge
6: a che amla ke se de ni ga ki ram mo ni bi na ta zui de xu ya yong gu zhe be la
5: o zi zhe ji bu din zhe kua yo zhe
6: amla ye ji ran la xie ji yao xu ji zuo ji bu shi ge zhong yi xu bi ba
5: yong a a me zhang ge xie ba nian jie ka si ga le qi mo yong yi nian 让给你看了年纪面子点做怕两个月的我阿妹差不多听说若不多次前我三九其实蛮脸皮的那样给我用命的我怕两个月的可中也不过第一呢但这下你恰看路我出国出口时 디네샤 레가 카르시아 유니 제가 뉴스인 거

0: 남 쇼겐네. 봐봐. 봐봐. 봐봐.
1: 씨, 남 쇼겐네.
0: 지저. 지저 집겨다.
1: 계속 겸하용다.
0: 지저 집겨다. 띠네 지저도 집에. 님은 오늘 시합자.
2: 라니 시에다라스도. 봐봐, 란사베. 야, 갈라사도. 요. 장란데야가 또 마대다. 아이. 미상매, 나도 별이 좋아서야 돼. 쇼진 약반에 고조리스 워시. 인다.
0: 나래살리베 거는 강수지, 차순동매, 칠친지, 생구통, 요条성유.
1: 총계나는 예시 신제. 좋아 제브르베.
0: 뚜뚜마, 님은 가실 생구통배 지了.
2: 가르쳐서.
0: 자스마 지라게 심바. 지. 빠서 소치다지.
2: 오지. 내 기란 일지 지야유. 조매 장배 소치 때 용보 된 자야 그리 메신 그베.
0: 조매 장에 가로. 미간 르고 유상시.
2: 뼈. 디 간이 있으나. 아주 별이 미스야디. 장보다 내가 제도 메사 잡시.
1: 취다. 양 가르치 세유.
2: 아, 봐봐. 나 아라니에제 알아서 주소생.
0: 아. 알아서 주두지. 아라니에스.
2: 어. 네야스야 등 알아서군에시에 계신부시 다시. 니다디다 하체도 매봐.
0: 니에디는 장고야디. 잠마마시. 알아지샤.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타동 시리기 균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소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통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진

0: 바사 쉬었다 제마 가르치세요
1: 아 봐봐 아 알아서 주주 알아니 와생비
2: 아 알아서 주주지 알아니 니세
1: 가드 네딩 알아주고 내세나 계신부실 하지 니다 디다 하체도 매봐
2: 니에체나 주저랑 카체모도 야데 삼바마지 알아지
1: 가드 알아 가비 뭔가 주고 매봐 헤헤 봐봐 니에 네디 알아니 디네 좀비나 된다 용보 역시
2: 알아니 봐 낙제 호시 두스지 알아니 과 용구시 자라도 야무도 심해 봐
1: 어찌 니에도 아
2: 봐봐
1: 자가가 동주들이 마시야 낙제 잔다 말베
2: 장비 알아니 심바 차샤니 알아 정세 총부시 거지고 어 장주고기 과 중구시 님 같이 친수는 가려게 시그시 머신에 랑 호부팀 때 매봐
1: 어찌 드리네 따르면서 아
2: 봐봐
1: 나갈 수야
2: 봐봐
0: 와야 다 갈아싸도
1: 흥 계속 언제 쉬어 오지 랑 레사 중에 두겠어도 내 갑자기 잠을 거야
0: 봐사 갑자기 언제 쉬어봐
1: 등을 하면 꼴을 펴주도 내 통수
0: 아
1: 내 밥을 안 하려
2: 내 주저랑 갑자기 엄마 재미 주저랑 경은 유자 콩큐 말이 성비
1: 봐봐, 뭐랑 쉬다, 나 갑교 시게.
0: 바사, 밥에 갑교 제마체, 개심부 개마르다. 조마차 샤비이너, 딩어 장배 소주주인세도, 니 오후 제비, 이내 미술 장배 소주주니, 다치 야구 흔들 참여도 아. 제상, 랑게 오네 레그드 진도 유여보다, 야구지 제고 삼나 밥에 오후 가수 제네. 편도 요마시
2: 봐봐 언니 주제도
1: 용아 가덴스를 내빈다 딜라 알아스톤고 가수야
2: 남쇼겐에 알아둔지 가리비에 굴지
1: 용아 도모요 연하께서 알아소주주 다수인 니 란다 돈도 돈도 줘마 나 빠사라 알아소주야기 전다도 없는데 따라 주의해

0: 바바니 뚜가 지제 등미도 갑세 더 좋아 근처 차유미 창고 세우기
1: 신부도 신부도 와
2: 오나 봐봐 남은 거랑 좀 나라 내부 더부 싶어 와 함은 매뒤 밥에 배도 동료제 되시
1: 얘라 마소베 오스제
3: 오도지 오도지
2: 아시 오도지
1: 다와
3: 오도지 르사 제스텔레
1: 르사 제스텔레
3: 오도지 녀바베 오케스 나르치마시가 쇼스기 드리 나즈나 미망고실레스 푸푸스토가
1: 용아 용아 이네 다와 뜨다 다롱아스 발리다 캅세 짜유다 제자 김준아 숨부소가 용금해 장가 바바 아마 르사 제스틸리스기 럽쇼 아
0: 뜨다 지샤 다와 다롱아 즈나라 사야몽고 저지 제휘 톤도 녀바바다 지저게 김준 나르게당스기
2: 딜레 다와랑 다가 되제 로사단 다마르베
1: 제제 다와
3: 메메메 나즈나 로콘트 먹고 페제 랭몽고도 로브시가 신는모도
1: 제제제 르사르 저와 십주 열다 쟤네랑 요구파 로제 로브시가 교시
3: 오라 나르 세다 샤상무 저지 제사도 쟤네 나르 바바마 섬지 시로 제쇼 나니 주인다
1: 오요 바바마 르사 제스텔리 러브쇼 아요
3: 오구 요

0: 리샤, 주워 대에 가르쳐 위아.
1: 고양이 안채 실을 되미.
0: 계좌 먹성아.
1: 별내제 유룡시여 마시. 이년 안다 미에 선파러. 윤도시라 치샤. 但你可真谢过没幸福素
0: 보면 自动车呀的，我那来了马西，自动的公交车呀，台湾来了马西，给你跑了，快速开始充油呢，给这三不些钱，三都不缺乎些。

0: 어찌 신의 롤이 좋아.
1: 아찌. 야. 라지부딘 제라 니디 하시가 요 봐.
0: 자디리 과친 봐. 니랑 팀 하셔 제비.
1: 레제 오야. 디린 선주다. 니스 튜츠리. 나 총기나 비티뉴 아침부디 라니 산쇼고베.
0: 니디 제 스금해.
1: 전 할 수 있어.
0: 라는 된다 시에.
1: 레고다. 라게 나는 규트 규신이는 정말사. 아니 고유. 그래서 라게 나 잠배 송가 된다 시에는 아니 좀도.
0: 채나라. 맞은 예수교.
1: 오야나. 니라리 나바 예토 지임.

0: 진달아.
1: 응.
0: 자종 그제도.
1: 어제.
0: 탄다 잠비에 송가 주니 마고디 제도가. 기랑게 까면 장고 송가 아유.
1: 아, 디. 탄다 잠비에 송가 그 제지 치르치르치. 키사이네 뉴르뉴르시.
0: 진달아. 동료도 뉴종시야디. 레바딘 고르다. 네 기랑라. 자종 야고 용비에 마치. 기본 침부터에 탑시시도 연구.
1: 전지시다.
0: 기나주 송균이에게 기본 침부터에야지 자외질을 기고시. 르발. 기세 디문규 저거유나 탑시 니란여시. 당고디 기랑기 총속 비제디 제제시 고시. 딘제주나 전대민도 양진야 봉원진기 초신 고르시. 니부디 주민기 제대로 된지 키랑기 총소 공제디 총부다 제비나 티웨마나 송구지 제답딘 제르디에니 카티 고자야 미엡스 총부 심니 키랑을 키비 전부 용답시오시
1: 알레 다니 시스 샹게 잠베 공제 마차니 총부디 심토부 거리스이베
0: 총부 심토다 모두디 키랑 튼다지 남이 유지랑 내미 제답디에디에니 최가 총제 잠베 총강기 진다라 넙수제야디
1: 나니 원신금 해봐. 나저 보는데 제가 가리네.
0: 가인스 나 코치급석이. 금제 뒤지 뭐 용해.
1: 이내니에 코 팜니 단토비 지라. 나래 맞지 뒤부 맞베. 뒤제스 총 제비나 니부 가리오지.
0: 제 진다라. 경제라나 키즈라세야디 키랑게 킹메베. 키랑게 인공 전체 최네. 콘제디 클릭클릭 클릭클릭 제제 토르다 디네 탄데 콘제리 키랑게 시라게 토나미나 은 키나르 캡사 좀 말벨라 육샤나 키랑게 티숨는 그 유는 낭하지 간당하다 안냠네 진예 준비해주고 롱드 자녀디 최가 종제 잠배 송가 지고 말다
1: 现在那个年纪小的，俺说我可真是气死你。
0: 既然给张不远了，马真直人。

0: 자라 뇽아 중에 말베
1: 에이
0: 자라 가르고 마셔다 로데비치 가르고네 네 커도 케용고 아 로데비치
1: 아지
2: 아지 다와 근이 님도 지다
0: 지다 불러다
2: 대서도
0: 오고라 불러다
1: 죽어라 불 님도 지다
0: 아 생년다 네 멋지메다 오 네 오진이 진도 매메다 저디 잠베 송가르
3: 다와 로연비
0: 어 로연비 저라디 담배 송아기 당대내서 어우진이가 토나 기니 샘비기비 용마지
1: 샘비기비 용마지세 담배 송아기 총 야후야 마지베
4: 제자가
0: 네 어우진이를 시해줘 이내 상황치라 되시다 배고 총수 계산 담배 송아기 가리긴게 이나 배디 나수 최가 담배 송아 카딜른게 루무톱자라
1: 咱别慌，是他媳妇家下，光媳妇家的话，光家下哎，
0: 欧阳，嘿嘿嘿，欧阳难打，准备从下马小雅切到咱别慌，他的家姐送过来的，
1: 可这家头啊，
0: 大弟，干嘛看了我们姐姐送给
1: 他嘴里了吧？可这，
0: 嘘，给穷死的，给
1: 我们姐姐
0: 哦。
1: 你欧金你的鞋皮，伊内今年个没了嘛雪了，谈谈俺算欧阳拿了，瞄着腿把水姐，什么车水女，肯定用过嘛是。先送哎。
4: 我中午到屋。嗯。刚的这家姐。嗯。太合适吧。走。
1: 别办。
4: 哦。他的人可怕着个哎。俺哪落主意？
1: Lagim
5: 既然你当天这里呀，你就喝辣嗦。来这边没人生，我呢？就，开钱么嗦？开钱么嗦？开钱么是？钱么是？我拉他嘛的。哎，没事没事。其实那个周松大爷过来了，年年能跟你打球，用不给。哎，这样明天。你要去么个？啊，这当阿桑嘛是。庄主，我爹来呢，家里母亲不在，庄主来，来是开钱阿么就。
1: 你那让的呀，怕领导，怕领导，老孙你也心个月，
5: 我的你让了哑巴继续，用对，让个俺可对着呢，大概值吧，其实等到等明年领家进去，用对。
1: 的，那些不没也是，我你的，当然呀，我有钱的没，
5: 钱
1: 哪里借的
5: 了呀？
1: 的，阿子，咱别吵架。

0: 왜?
1: 신의 하와집을 해줘가
0: 간주와 삼수와
1: 이제 안자본년이 멍구시 자동 야마골수 뒤지 쪼구히 너도 퍼서 둘이 채나 컨트사베 총가 고집 주키마
0: 다 지시야 지시야지 니에칼리 니에니 간주와 삼수와 고중해
1: 삼수야세 가시이나 퍼서 둘이 채나 나서 기회가 터진 예치시
0: 란추토시오마시 란추베흉구 니에컷섭시쇼 용두야 니에칼리 니에지 간주와 삼수와 심어도 치즈다 진다
2: 시장을 쥐도 빌라도 단다 잠배총과 승고적 사수 치우가 잠배총과 교고적 보기바
0: 진다 예미윤 주사수 다 삼쇼
2: 삼쇼스 에? 영해 영마시 모두 둘이 치기
0: 진다 모두 둘이 제비는 내 조심 불러올다
2: 거자제 정으로 쓰시니 라마르비 단다 양 삼쇼스기 위 영해 영마시 앞으로 중국에게 랑게 제기
0: 네 제쇼 니자랑 경고 좀 뒤. 니 제조. 송동게 된 걸 봐.
2: 장금이도 줘보지. 이 내 예명이 좀 없어. 최가 잡배 송가 탐이 단타 주기.
0: 진다. 최가 잡배 송가 뒤 망조게 몸이 두루 제제 주지. 나다 군주 진다 군제 유마도 망조다 견디 견면다. 장게 못 뒤든 제 제비는 좀 무슨 마스디 부르다.
2: 세 마스디 내 디브링하다.

0: 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 도 춤슈 디강기 잠베 송가 상마 아르마 뎀비체 탄데 니마 고세 데바샤 야마 고미니 제 송고도가
1: 오늘 집에 지저도 와
0: 노메다 야마 고미니 제 송기
1: 되다 탱기 카바나 나니시 예망고 티제도 나츠 남산 팅고 콘세 데버투지
2: 야고치 좀 잠베 처음에 양팅은 시 차없이
0: 콘세 낙심 제 간소는 혼자 도야제 수수관 봐 쉬브라지 타메데 코란스 삼마세 상만뇌게 해버다
1: 들이 라리 야스인다 나고 잔잠베게야디 오늘 탭시 야우스던시야
2: 퇴고토 중미스 제지지 코저런 구치 라모 러베 마체 나저 쿠르교시야 뭐 제브서
1: 상마편베 랭손자 코저심 제지
2: 들이 자시베 니모 손자 뎀제 야우치 쇼시 니야고다기라조 칼라 야우스다
3: 뎀베
0: 야우시
4: 왜? 다야, 곰니를 바래야 그래야. 계속 고소가 제 정도.
5: 제자체.
6: 호바야, 경제 그래.
7: 예.
8: 다시. 괜찮니? 진짜 신이 여러베. 대구니에 검사 제조도 계속 상자에 있음이도.
6: 호야바. 맞아. 저한테 되게 겸냐 여러베.
4: 제자체. 진짜 신이 아이.
7: 제자 랑가 초브란도 이제 버다.
8: 기라지 지식겠다. 다들 내 야만 할래. 고송에 체가 말다.
6: 랑가 잡아 고송아 제조도. 내일 고송이르베.
4: 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
8: 我那龙给开吧，俺我那顾不上这些。
4: 让这些人要这些的，免得再吃过来。
3: 去年的对你可以，可是过节就下节，俺过节过去吧。
4: 你拉上那么大个人，惹不起注意，感觉惨不着。
3: 大爷，那俺顾不着去，就老远凑些的，你就热热烧。
4: 可以没关系。
1: 院长了，俺菜慢别，爹让了一个许多。是，给了人家一脸狗血。
5: 如果讲了，给谁素质落不清是吃些，别去让谁算账。看这多吊打。
1: 老大，那边是，可见俺毕竟同仁们看给老板王拉了，这娃悄悄是吃些。老板王拉素质来人呐，给张月饼，明天请俺去看望谁？给谁看用到？到俺你是不吃去呢？年明久了再养猪去。
5: 那边，前头让叫我吃这些个油。
1: 来，前头俺吃这些个猪蛋。
5: 用啊。

0: Leche mela, yape.
1: Tajana, chudala kamsa.
2: Kamsa.
1: Nga chuka chonzu, pyogyo leche vini, mingla mei yen sheng sugu yu.
2: Hale, chuda.
1: Les.
2: Nga zheche chale kari yu na.
1: Chudala, dinze yi, nga zu chuka chonzu, nga zhe sokze, hachan pisun sokudu. Zonye pyogyo nani, rengi ke tungkong dienje, kecho denbe tunle zuya ki sishu shisha, nye chonzu nala, kimche sotra suzi yu. Kimche sotra suvi na, singchu chego yu za, nizu maku tun yungi.
3: 제산기랑공고시니기랑공자신이지유하신주지야디내든치이네김제서주야디더대비요마다아르지 진종부터는 멍유 접속시설에서 세세딩디 치유.
2: 매연성.
1: 라.
2: 당당장교 전에 조연의 신규 제모 조배 대비 등용 마시.
1: 레스.
2: 간다 신규지야 상부지 돌규마 담배시고 니게 내두체게 마시.
1: 터잖아.
2: 도시. 파테제 자랭부 수시.
1: 아 레스. 아 주장라. 터잖아. 투순 슈스.
2: 개나 마시.
1: 투순 슈스. 터잖아. 나 주인다.
2: 피고.
1: 슈고.

0: Dülü şor çöçö se deşe.
1: Baba. Kimce sözü zuyadi. Cirdan dengi basın da seşe. Yamena ngay ma çöçö mücü. Mesi yükşo. Ngay ma çöçö mücü. Ngay çöçö mücü.
0: Çene soca kınca sözü gwa.
1: Lazı ma lin takırı bo.
2: 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卓,雅 lekhar chebi ne zhub dir shira zhug shi.
3: Tengi nga gazo ye che bet chie xa, yamen nye tante kye tanga xinga.
2: Da yuk shio, chungmi ma nga zom tsa dogo, dili nye tsun tso na.
3: Mune shita, che zang che. Che ne yunga, zho ran de de che yung tukwe nye duno to yebro chi, yung duke ya.
2: Yunga.
3: Yunmuso, Yunmuso. Yeah. 저런 게 나 대대지 셔주다.
4: 예.
3: 유미소, 감사. 등기니 장자나네 다도 담보다가 미마고 된제 용거르다 삼삼모초. 도서디 유미소 김제서 주야다 용보 용야라. 오늘 후주시라도 와.
5: 네, 네.
3: 등을도 기란스케다니 종미소 김제서자 마조치스 비구시아이. 네 락바 유부디게 존스쇼다. 존나레주 샤네 초첸 토베 김제서도 주초베 이제이네 차상의 이제마부디가라 탐고 여비어다 기라솔로 되부치 김제서다 르게자 야게초비 계세 이마치 비는 도스네 럭시체네 지그리 용두게 니산니 갈르르 규라 다가 침비이 네 김제서저디 나랑조 갈르르 샴기 사동디 토르 주지이 딘제총비이나 친조 리다타니부송자 신지린두이네 덥대여리 간다피루다 중루치루 고바킵사마구이네 다가수규리
6: 레치메라 키랑여숨두송아 지승구치메라 고이츠용리도 아지승구시아디 김제서자 마저체비이네 有没有人有没有的
7: 然后觉得 马总跟这钱出不起了谁
6: 学长 跟这钱出不起了谁
3: 키랑조 남자마스타 你也让咱地过了些这一 어, 디카사 어, 네 김제서디니 잠베서제 냠뇽로 롭종체니 마즈두루체 통외 몽위 내듄디 탁주치지유 장매 마조체야 카장르 시제 예와세브치니 룸줄레디 캡상시소 장마 군제격주유 용두게
1: 봐봐 근데 저 혹시
6: 김제서주소디 잠베서주소다 장마다 마즈왕고디제 我 这句 话
3: 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说的错了，咱们 我们这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有一个人是不是
6: 我们这个人是我们的人。
3: 홍매 구조 멍을

0: 미세니에디 코크부 체스 체우시
1: 냐 주요 카르톤비니 라게 무이야치기 깜소네 지비바
2: 레시와 오야 다리 라게 지단디 도즈 라시 차르샤 생비
1: 라게 추가 종조 삼등구이나 냐 소주 주야캬 교체우리
3: nga che ji kim je su zhe guo xie ni bie shang sheng zu ke zhe yu
4: nie dian tu da di de ge gong wo de che da ji gu le sheng bie tu dong ne de bi ne ki bian duo shi zhe ge yi ne chuo ga chong zu po le yuan xi ra qi ge shi

0: 이내 구르요라 돌균 다미나 제마 좀제 님부 튕겨 임부디 삼마다야 예니 가리이나
1: 이내 매인 생치다디 침로 내게 매자 타지 장경 오고 체대 펜더스 아유 생비
0: 강에 그제 체비니 타주에 체탁 주의 이내 장게 나이가 벼 체자 나이 로디부터
1: Kisi tuzu ringu di na, nian rang gyung me na. Nian huanzu na xie, rang ge gen qi bu qi ki san ba. Yine tan di zhe seng wendu, nian rang ge gyo che qiu.
0: Ya qiu. Bo la, na zong bei ma la zhe nian yi.
2: Zhe ge zhe ya pie da.
3: 카리 김정수 추 조사해. 총전날 결례에 비는 소소주의 초신톱 것이 된다더니 고대 못죠.
0: 이내 권서 전에 총리 지초배라기다. 나례주의 신주치 조배라기, 쇼름주의 기제치 조배라기 소 참모도. 단도 권수 소리 개배 맞에 신주의 지기.
3: 내주딩의 세브라 시모소. 제장아 계신와 요마시. 야메나. 라니엘 팔로주다.
0: 既然
3: 你也了，你也去了，现在姐姐，你那公司大，最多请孙子一会儿吧。一年谈到去个重罪，对面那些了都是等个月长，讲的永远有马事。上个三百的，你三十多个，一年谈到拿了连接些么事？既然给听马事，谈到的确多，我当过参加，你过么久？哎，杨明东西。
0: 你哪里啊？特别是你了不？这里你兄弟看个沙巴个了，就是军队，你不得怕罗杰你喝酒。钱能用啊？我怕罗主意。
3: 哎，来古的，怕罗别急，装了用品什么学啊？
0: 既然给现实的，我可怕你性命多，做的汽车的生病。
4: 你让给谢娜几个生命，你也是呢，对他肯定几年，其他的特别是点东西。
5: 用啊，你心思。
4: 总被骂了，且呢，我怕录音的。
5: 用啊。
4: 若雨，既然给秋华虫子与我李李三辈打样的男不占地，你也别不依，别让这些。我难过头大，听过多啊。
5: 爹呢，当真心就前面这个，同埋生主意。
4: 我去那么年，年年兄弟，我就想个西林卡的居住钱币，哪管多，全家重组能够养我些哪多。
5: 说起了，你全家重组，前些天这水平，对俺宁波店做，年了，现在没，别个有的，看我啥不行，爹有的，看我宁波店的，起码有个我，大我些是说我上去。
4: 啊，如玉。
5: 既然个工资对我呢，必然也好多啊！收起了。
4: 那，
5: 他的全家重罪，从我看是一个新这边内罪的，竟然给掀出来。
4: 可对就，可做主路恰三个多个。全家重罪，今次扫地这边的，哪来军的朝鲜这些？
5: 一年工资没兑现金额，
4: 总被骂了。可是，陈路团的徐伟呢，公司主路我呢恰三下。
5: 收起了。没现在啥对头，应龙。
4: 等个月嘛是，对面那在台湾光不休息，这是母队解决了，这么个土嘛的生意。徐总，前天去那了工作卡里云了，你也等了等到底，咋着不是拉肚生意？现在去那的，大家那个天天休息，等到的看叫他去那过去。下面呢，都是那，下面的去那你养家媳妇们天呢，大姐三不呢，对那他去那样的确实三不接受了呢。到底那徐呢？
5: 边交配也耽误人了，可有嘞，送用钱我是。
4: 累死，
5: 哦，收起了。
4: 是的。
5: 看我平日了，老你一路给我得了。
4: 是为了。
5: 忘了。
4: 钱呢？别个自家带着。

0: 시베 갸시갸
1: 랑게 시죠
0: 다 그래
1: 단대 두장
2: 실롱기 규고 체베 자이 지수니 미나게 직베 퇴원 왕뜨치 나투니 저기나 제베 회부터 러블리 냐 빠치니 이 아 지미 阿基米德的最后前面不如成都随吧跟秀运他的不多非若情绪打钱要多了干爹让你性子的欧茄子干中你让咱那个问来不是钱管打丁爹干不语小月干出送咱那个绝来不是阿基米德的母亲来给了秀运来给给西罗娜

0: 몰라. 내줄라디 몰라 키란 치료리. 키란게 가르시죠.
1: 급티도 시부시자 나와 샤메.
0: 제네 키란소.
1: 급티도 문에 신지 주워리.
2: 아고 제자기리 다데데나 그즈제 제베스러시도.
1: 내제노 로도 첸베 몰라 송겹체다데데나 그즈시유기 마시.
3: 어, 예지제성비.
0: 단다 콘즈 까짱 가서도.
4: 베라 친구 가탄 감치르샤 제스다 신즈 감치르샤
0: 신즈 장게 진도 태비아 치도 제즈리아 뉴케베 아
5: 진제 마시
1: 막벨라 신즈 미티제 마시
6: 아로 베라 친구 미도 렉시르 봐 과장 치부 티제스게 여리 아 신즈 도불은 고리 베레 아로
1: 문제 야마에 러시도
6: 아로 티티시 고차샤 공을 켜난 켄가 고대소 요나라나 아로
5: 많이 가요 치기 베라 티제 마시
1: 디나르 데데 네도 요시 예 삼시다
5: 까까
6: 아수
5: 까
1: 아로 아우 제즈 억울하기 라쿠메드웨
6: 세우지 제이네 샤케 투르드가
1: 시다메 민드와
6: 미드 나르테 차 큐부다 서바이킹도 산다 소 마셔스
1: 가 마테 쳔 욤드웨
6: 힌제스이다 섭지 부 커셉니다
1: 쳔은 예시스
6: 가레
1: 디 서뮬레 데베네 주시미도
6: 페로 신제라가 신행 아미게 뇌게 시스야
1: 마시 마시 섬유레 데베네 츠바디 슬레베무도 미란느 게샤슬레베
0: 베로 신주랑게 가르시드유
1: 어구 제즈 디데 미치르 네스 티데 체비이너 정이러 숨겨 체디 라고 통시 이녀 뽕다 뽕다 메규 포시
6: 메규 포부드가
1: 디 정마시 어우라기 메규 포스 라베게부다 나 요르시샤 계속 버티다 라베게베 가비다 그거 차 대비요시 이녀 어우라기 메규 포스데 메규 포 대비팅데 요마시 어우라 소화게만 가주이네 가리 가는 인가 메비디 삼코 마시 야메너 녀녀 삼다 탑시
0: 균제도
1: 제자 거기 여기가 셰프지
6: 나메자
0: 셰프 이게 단체 말딱제시
4: 로스
6: 말딱 제식 쓰게 딜레교스 필마다
1: 어구 제스 신배지러 전여도다 딩딩 小月 전관러 내게버 원리수자 복지셰브 다와 숨총기나르니 주셰회베 챔챔시 회루젠도다 어구 제스 신마자 복지셰메 까타디 등회다 통민도 수제 영치디 수치를 자요 마시
0: 이종도체 라브허도 요 그란상마 셰지유사 요벌 추브리 제자 교수상마 좀 다나시오리
1: 엄마! 엄마!
7: 영지! 영지! 영지!
0: 변로 친구기 럭캉

디가르니 야즈인비 튜르기 녀아 잠요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 도시 체린포 동주 주닌 조체신 미리 카와라 빈진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리 예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퇴무 타 참비 뒤지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내구토리 사드 벤저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그 뒤주로 슝는 개비 변정 사비 지도 点비 벽이 주진 订阅帖 겐강 기몽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Jingam Shibi Toka Sutun Chaturo Shun Gemu Punjong Sabi Tansam Topin Ta Persing Satin Ki Ji Chi Ruyang Chuyoti Chu Yoni Tansam Dinling Ta Tansam Sadin Tansam Tarki Ziki Nuba Chesir Dandi Yegabi Tadin Tatar Munzuki Lalin Bidun Ku Zogdu Huta Chi Bibi Turo Sabadu Yangu Lumbu Sabara Shu 여기 미르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 点비 지조 링루기 편종 사바툰지 别的乎大才对也

ཁྱི ཕྱད མི དང ཁྱི ཕྱི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지주부니 랑게기 로조 사자 망보르 균두 차자르 법에 중앙 능시 리공네 차자르 법규 춘도 스르베 모다 당시 지주부니 랑게기 지주 후규타 화난 소라 모튼 차자르 법타 호베 신진 능시 리공기 남신 뇌지 첩치외 전부 숨베 니소 치도 배우 초신 총기타 종카지기 차자르 법규 린도 모다 당시 지지 조비 닝기 토린 추주 당부

0: 제제 주르군이 호난 신친 넘시 리군기 차자르 법규 리도 응원다 당다 차자르 법수조 의규다 장샤르 규인버시 장더 시문 종토 차자르 군대 법버디 향종니 썩숨라 개군 수유비 유티 당윤 리치비 닌진 뒤마라 망조 내비 제바타 정조로 총을 류유미 립시르 제바지 민을 시문 종기 망조치 직자 개하 내비 제바타 내급 대두 그 니승이 수유진 망조로 시제 소타 민주 소기 원소 제지 제유시 차자르 뒤마 법의 긴기 시문 종기 능부 망부 니유바타 타다 뉴스 제신 유바타 종티 쿠공 갸자 고주고 뒤연라 로양 갸동토 총유 제지 조비 니인네 贵州 사자망부로 차자르 법부당 마장당 도윤소라 차자르 태외 숙체와 법에 제지 주군이 贵州이 쉐고기 년순체도 좀 시분네 숨바르 바와지 도윤라 차자르 법에 긴기 초고제바당 랑고로 추효소 중디 로교민의 망소 대사를 내비치바시 제지 주군이 초비부 장시당 湖北 湖南 广东 广西 海南 소신진당 랑경종 도윤라 초로고부 년소체도 좀 시분네 산의 초비 전부당 교구의 토담 직시 철주인의 주로 시기 체리당 퇴비 권위 초비 레제 주고 고동 레전 주고의 랑주되면서 湖南당 광시의 정중 뉴스 기업의 계급기 계고 계시 계급 운영강 순리 강타 최근 뉴스인 토담표 계급 주리당 원소 접속 주의당 양토 湖南의 중앙기 계급 원소 치 직사 계당 모세 대공 광시의 중앙기 계급 원소 체직당위 멍시토 라량 원소 아동당리 신중팀이기에 너스법에 망조라 대대족족치바탄 시제초와 긴송체교로 겹교로 치바시
1: 계급칭위토담주기 청시토내원발신은 진더시발 킬레타미게르소 무유칸챔버머인비 계주동구 골조라통출 치수직탄 초동스부티 퇴송부리 갸체주영아파리유바시 칭위첨랄 묘총치체 조라통출 치수송탄 된동신리 추체 중 통보 내부타 칭위 첨저 코르교 지찬에 대부 총입시 총등부 노세부 탄련토 멍외국 통출 니슈 당내 상하이타 비징 광州 深圳소 최대 총결 주행할 계지진 기지 주 코르교 조경 체디 사지카기 케주 응원세 퇴부타 나버사드기 제주 남창 카직 되네 망초기 초외 국고 강리 공교입시 杰克车动青东期列地塔及退前年尼谢孔给用所批决切不塔列地提车动及促塔陆清期列居天卡了协助主局引不是其次主国年中国塔维特林请据促库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列吞空给尼亚 别送给弗兰西矿道街过夜呢苦路几点破旧店内的偏东切不是送给提连给你塞苦来送给他确定清东店家借给盘囊那么细了当街切给你不是俄罗斯历史看革命呢？俄罗斯谈中国文字话前面那问题，杰克尼布开矿看革命来了，关键天呢？俄罗斯谈中国话，突然三百巧用起特区重点之物，重振三百系统的人，即送与不是。俄罗斯清真堂杰宋西区乌云林看起主席卢江诺夫，俄罗斯谈中国杰克尼给文字话前面那年，推蒙托突然三百俄罗斯谈中国话起之物，十多种语言内衬起的，重振俺的生活。对个堂，堂爹推步神圣天人。俄罗斯堂中国杰克尼给这位电表人心堂，电客人心去开港新都请我去迎别。我中温增解密了春节，俺来三万托票日过七星月啦，快来批改帖，贵秀三百零九日过七个月即送不谢。俄罗斯边疆批改部部长历史天尼克夫。我中杰克尼给乌车玩中红色不贴，杰克尼被边疆从团之外十多种军官的贴票。中国年俄罗斯从下七岁的银币落线呢中国托三千在开空天纯正上不托不堂这月个团子给俄罗斯迷茫了偏不千不托不马赛俄罗斯行列团子中国七东七岁七十千币给克尼币开空年了纯正俺来三五托不日过七星月接送不是俄罗斯成立堂托林罗斯部部长菲利克夫第六年俄中克罗斯罗古措罗音不堂谈的给克尼给七对罗梅长波提罗的连马电板启蒙的着心于了给克尼

0: 느끼라리아 대가 뷰비
1: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2: 타이디숑 로살베 림팝치고 타이디숑 치베 탐카치라 고르쿠츠고 불레트미게 미가지신 군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락다
3: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아르 신비에 품이 뒤통티 습토 참부 유베 군디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지가와 탕 쳇미록바 갸체탕 폐체캉키 강도 견종 렘부유라 낭례능투탕 치르참참티에티 견치 하장참부유 로게파트 지아르신비에 품이뒤통
4: 지도카바 레워게구치 추추직추 추추지
2: 타이디숑 로살베 림팝치고 타이디숑 치베 탐카치라 고르쿠츠고 불레트미게 미가지신 군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락다
3: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아르 신비에 품이 뒤통티 습토 참부 유베 군디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지가와 탕 쳇미록바 갸체탕 폐체캉키 강도 견종 렘부유라 낭례능투탕 치르참참티에티 견치 하장참부유 로게파트 지아르신비에 품이뒤통
4: 지도카바 레워게구치 추추직추 추추지
5: 차제자동 킴두치 강민창마라 차제지 김상용라 외국 차제티 차제 자동 용수처 중국 지진 인류 김상 내기 편조 팀의 결어
6: 서준 치지 도쇼 사부피 레지기 치 튕기라 류슈지 마오기 치 삼배 구쇼 겨준 치 지진기 복된 튕레 리바키 인류 구쇼
7: 중국 지진
8: 야미 김비 너쿵 대부 미프타 너쿵 각바 너쥐 양수 된바 고나 구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마도가 소기 야메니 츠퇴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9: 칭비탕기 튼제 칭피루니 계급기 칭완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0: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탕베 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11: 잠마 찌찌마보 中国
12: 陆队在这个灾区给搞不起别，绿色通江，巡逻队特别搞不起别。中国绿色点兵通江，中国陆队在这，天同样的照，绿色点兵，帐篷通江。何不去给我谈？那就谈吧。那干部说的，那空点不面积，越发那当哪位说出看了偏大，我们队给这里人民写接的，伢们人拿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前给孙娜来追尾，给他写情的。 那我那所动画堂四处浪吧，那我五只掌握手机，那我电话面子，那他那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直接的，起来给老子托呢，人民识别的，伢们能拿出来，越发那他那位所去看的，那我我不谈，那我暂时前呢，给了第六给那我写经验，越发那他那位所去看的，给用给母鸡全部写的，他的卡巴给不及，起来给小猪托呢，给那他那位那头了，打拳经验。
13: 预防那他哪位所去看的，对他进行全国培训。那他哪位那就看了，从高头拼命，实践伢们能做，国古党国书国来玫瑰。他在山里，他是中介，尽管去两节破浪，可把俺这两个月估计出去送俺几个，实际上呢，是从业深处去，咋的给了？可把俺这两个月估计，结果俺个古古出。口语听了你，都这怎么办了？热外语的教育，军队设计这些哪能哪位？
14: 娘总民，也听不明白，俺这心的心，北戴河畔人有句切，娘总民呐，这就晓得。
0: 珍珠糖你即兴的即便吃过珍珠糖呢别吃鱼从你用的年年菜有金座你也从高度片面一米啤酒糖年年菜大根切成为年年菜有金座和南南路年年菜给年轻给我金木米的瓦糖羊肉米的瓦年数也会米提拔送来即便擦龙糖老不中了兄弟提拔马赛闽南籍来给女菜马肉抓糖点过去那边拆在你后边两个破肉桌子年年菜鱼呢珍珠糖了片糖点用给母鸡从大从高一边点送鱼在于我说那个跌入前面从哪都了我进入体外的珍珠糖起先上给长华中年为了跌糖起鱼具糖米具那具香浪所具特毛尾从高度片面一米安撇具前的错了腾东白药白云山进修糖穷面更住进年中米账了测试预备我了你们我了鱼具饮鱼具腾鸡给也从高度片面鹿具糖一米安两把糖撇具囊虫三年哈斯中给林国小浪跑过从中给一张好棒着两个月估计出去安安安逸出

0: 하잉. 라시네 레죠. 도스코나 랑갑드괴. 디시다. 얘랑 찜이 된 거. 니무드 체스우드괴. 랑갱아, 초아사스케 심슈테츠. 니무드 네소. 나라 심슈오스. 짐데데다. 디 다른 게 좀 된다. 언니 체도 TV. 랑갑드괴.
1: 徐先生, 드린 예지게 슈라 체제 능이 내주 상마 콘 슈비 장견아 저거 제대로 야스긴다 이는 하나니 내법 적마시 제자니 드린 칭나 장자 리용제 능이 참부민도 저야 가고 리스 시가 용비
0: 네 빠라게 장치도 시가 단초에 Nyeran xiao, kong kong zhi, ngan ngan yi. Nye kukup si zunlin che zhe. Rangge nga yung ngu che tun tsam chu. Tinte che ne yung ma zhbe.
1: Xu shen shen, nye rang xie ya, wo di ge yi.
0: Zhao hai ying.
1: Tsing ma saru, Xu shen shen. Nga zi dun saab chi guo zu ya gi sam lu che zhi che me. 세상 지만에 나 제가 많이 오셔. 야주아.

0: 진진, 난 가자 해 봐.
1: 난 따라 여기.
0: 나 따라 가려 봐.
1: 자인, 그다. 좀 체한 거 거지. 돈 나서 회배 하고 매자. 치즈만 챕챕.
0: 그랬지지. 던도도 그.
1: 치즈들다. 클라사진샤.
0: 체자. 좀 이치디 클라사 배 집지. 장야 호슬레스. 니라 치로 사치우. 니 사하야오지 하고유.
1: 저거 칭마지. 땅땅땅땅. 네. 니 클라스제 상키다. 락제스티다. 칭아랑 스비. 야.
0: 야오스샤.
1: 디랑지.
0: 양앙을 하스.

0: 我这吃过鱼呗吃过呗别给鱼啊杨啊你也擦头丝我让你吃过这么多俺叫不着不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他能按住来参的，他才不要他妈杀着的话。过这龙拉他去接，还是也不着的。关注查个听着，点着学徒们都该死的。俺那拉是轻松啊。
1: 卡萨去住来参的，你也带兵。关注我呢，交不出多。你关注谁啊？听到的，让他说话有嘛是不？
0: 嘛是，他都开心不起来的。俺住来个青年的个场面，对龙的土要是。组长给俺看邻居。
2: 开水眼，关注查个事，再投币呢，那么三块钱把我死的话。
1: 块钱把我死？
0: 听我那顾客表示的，他们是晓得。
1: 晓得话，年前那顾客表示的还是些。啊，一年没订这，可把菜还装着。他多混嘴，没事干接。我再过来给，没这来再输一下。
0: 啊，你来看不清不着不？
1: 哼。嗯，静静。 然后呢，他对你啥子？差几不才你的天下？你让谢我，第一年把地拿要着，然后对啊，第一，那我当嘛是？第二，俺是吧？咱把那个三块五了。第二，然后就叫赵海英，我是老亲，陪住了吗？你俺就去个嘛是吧？第二，俺就老找谢天阳。
0: 二零六幺八，Mr.谢日，昨天他到昆明山山是吧？然后昆明那里没去，看出来在那干大兵呢。上海是么？我是新一代，马新人，旁边老群居的，我见过几年，看出来我那可把做起来不给用过的。我操，让他上面讲了，你上了马后看见着啊？赵海英，没地来看潮气没？
1: 其实俺来送我妈酒的，你也看了当过啊？朱云达，看了啥一句？看了啥没接起来？哦哦，你先讲。朱云达，让送呗。
0: 送呗，过几天你也上学啊，朱云。
3: 阿姐姐，吃面嘛许的，
1: 很多年过家家待着。
3: 没错，还应该准备。
4: 年龄这些呗，关注这些，是哪的？嗯，有道些。老亲个老天拉见面呗，我有几天见个，别追前边路去。嗯嗯。就是的，要多。昨天中午的，吃不吃呗？俺就是的，搞不起来。对哒，亲亲，让给没事要看手机呢。
5: 没电池修摩托呢，把你洗得漂不咯不？
6: 那大么？你那是我是看见的，电池修透不起的，去让老潘修没？
5: 用啊，钱固定的。海英，海英，海英姐，小啥事？
6: 你说啥？
5: 海英，他对的，这个他记得。对。你家个来西拉多哎？啊，他到老新区了，所以大姐要去了。
6: 救命信，长谷县呢？你家长谷西拉多啊？
5: 俺来，让他雨中我捏得那么重，春生个起码用了。
0: yong ya tu zhi ta mie ba.
1: Tin zhe ku ba.
0: O ya o ya, ran de chun sheng gu jie de xi. Nie, dong mei ling ga qin. Dong mei di xia, de bu ran min du.
1: Zhou min xi, a zhan ni jia ma de ka du.
0: Ma de qin min du, mo ran su kuo xia.
1: Zi. Sukhoshae, Zhou Mingxi, da chua rang bala cha urta. Zhestili shubinda, zhestili.
0: Zhestili, zhestili.
2: Nga sune ha kuchu, rang xie me. Ayi.
0: Chunshan yongbe, tingi duwa, nga nye zhuinda.
2: Oya.
0: Zhudi, lo se, go jeb suwa.
2: Yunga yunga.
0: Oya, zhuinda.
1: Bala cha zhudu. Woshi, Zhou, nga se je tunda khari yu.
2: Duda. Duda, nga zhal bukho cha duwa. 장창스 그리게 없냐 봐.
1: 저랑 게 드린 거 세지. 네 결게 내 되는데 신이 인기 마셔 봐.
2: 네 랑도 돈내 몇 권이 시기인다. 주슈 이메 포모데 네 되는 야고스도. 어, 나뭐 예배 간라. 미 야고스도. 김장 책이 야게 간라. 각자들 런고 권에 랑을 가 보치고도. 상 갈 성도 아.
1: 저, 나 돈도 손도
2: 유. 아니, 맞다. 마대다. 네 랑 참고 셰고. 처음은 레스니에 대해 큰 제토금 두게 아.
1: 제마지 고마시. 미스탄의 차르더기 산터다. 레게 저와 유베다 로보자미.
2: 참 다 걸어 봐. 기라니 렌좀 내 배다리. 로바이는 다게 저거 걸어 봐. 하이. 장대 갈스 그래 아. 장이 치단디 김마 접사들이. 장 아시도다. 중간 주자 아직 그들이 그 유명 셰토야 말이. 나한테 내가 야고 체제 지마 아무라를 쓰시 좀 얘기 장적 말다 윤대다 준다 유배만 체 둘놈 야고 싫어 요래 각자들 보면 제대로 지게 연구군에 잘 가보지 그도 다른 삼던 집에 배 아
1: 시 신신 미 야고다 낭차긴 야고 유배만 체 등동 가서 없이 라
2: 제가 그러고
1: 이내 나 삼던 주의
2: 삼던 주의 삼는 야고 제도 람이를 야마 제비자 갈치가
1: 저 창고 세비는 너무네 삼을 다야 뭐죠
2: 람지도다 정말 이거 포도도 뉴이상 보면 신다 야채 뉴고 말아 봐

0: party ke khne chu
1: ye she ni ma shi yini nye shan ke lin chu ti ge sang ma ngu yu ni zu shi meng le tian yang a zu zhou bu shi yi shen bao tian yang ge nan luo le bei nam zha tang bu song za de ni zu ha bi na tian yang le pu du qian bu shi la yong bu shi ngan zu ro bu song za shang ge bo lu zhou bu qi da kan yi se ne yi shen bao ge tian zai di ci xi lun yue mei shang ge mo du da zai xie tu ma shi
0: 还有,常务县呢,我一同嘛,困住医生包给,吞这点,当前起被念修,落地不让我出,现在年差而得了,而这当前起就是给外界若是修天皮,困住古别当前念修点呢,捐钱民度。阿江江,捐钱民呢,要学习。一年八点子肯定是切皮呢。让落地不起,把让死肉不算在,年当前起肉切结,让落地不别连续不切。
2: 你天天在这上里还是你连过电影的你让他们还追下去啊他大亲戚的这些路都不给还追过去公马书记给他们说了还是公马座俺等着你也对不对俺就弄得这电影可结束
3: 공마 손짓깁시라 나랑 알게 살아서
2: 랑쌈바 니에 저하인 초신치 있음부도 왜
3: 지깁시라 니에 슈슈미 공시 공고가 미창매 다가랑 쌈샤 기난게 토나무디 니에 삼시시루기 이니에 저하인 스니디 기난게 통칭부터 이제 난거야 두게
2: 무디슈다. 가르친 뒤에 슈.
3: 지겹슈라. 마섬기 배합게메. 광한 공신하라. 말리미 견제지 세초리. 니에 결항 염도. 내가 후다바다 제메 마체. 학선 남다 슈비유. 내게 중재군에 슈나. 공신하라 미상메 통세리. 이네. 로디게 나라. 마군에 태자지래요 말이. 赵海燕, 대리자가 주주거래. 단다 가게 두고 내봐. 안녕도 굽대지야. 오늘 삼촌소.
2: 赵海燕, 길에 전배 지겨도 시바 구사치야디. 광한기 동실련조네. 추두제제 타제브레 금쟁하래 지네 킬레첸부 주야기 추고디 저하인게 된브레 하인게 킬레첸베 직시다 피게게 된남라 믹세기 선주유자 동실련조기 미창매 켈링고레 니네 윤강다 냠레치아디 만주다 게니킬레 냠레치아 고주브레 第一案子广汉李立即别吹呢不都吞不穿着董事连坐呢痛经不洗扎起给宋呢起来钱不杀的起来了学习住年营吧谁也不理永康的南站天这还应该看用几用钱两个忙不切别马车中间要不洗扎吞药的 제장 동실련 전에 길례천배 지게도 구별내디 저하인 참수인 본문지치기
3: 지겹슈라 완주 마초 천배 길례천 주다 저화 야고 시라치기유 인지 길례천 버지 주고야 열배
2: 마초 천배 내가 주어디 남장이 뛰남라 제보치야다 마초 치야라 문지치야들이 킬레첸베 쿄용네 킬레라 셔츠루비아디리 아잔자 쳔베디니 레게토레 조와융그레 제자니에르 와라 랑게 심디 말림제 레가 규모 겹치로
3: 지겹슈라 응아
2: 이신 보고 남장디 단니 주 망으로 망으로 주기 동실련 전에 안윤수 제기 뒤뒤 둔둔 알아 我们这边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

0: 하잉 용칸게 더신면제 소리 유루시아 거디 라게 아마시아 카제
1: 제본 예술이 예측이 환라 제비 공개 낭담이 도수기 아자라 생명도게
0: 아 좀래게 기니 진이 쉬엄버시지 공세 유럽 챔피언 제체네 나생예민도 지금 한라게 모수야 김정이 초바토바 이내랑게 아마시아 카제
1: 아자 루마스다 단도 부코데 유자 소뉴시 니클리장 세초 용도와 윤캉 마음베 피게다야디 면세 요체 주거 대야 요마시 是吧 단도 딜레 갸체기 대탄기 튼레응어라 갸키다우시
0: 하인 트링아데 용야디 띵이야 체도미 용관계 더식면제 소리 유럽치야디 무이다 뒤주차라던 거다
1: 와시 아자 제보 예수디 니에 십사고 실하수유 간단 유럽 제도 배수고 제마 용캉러 댄댄 킵산 챔부실하 용구시
0: 켄조 마조체니 송자 마조체제 킵산 유메디 앙탐고시지 이네케즈 용캉게 피게고 가리메 시그이베 튼기치제 용단마도 체시드 루프토 마지 디 용캉 원내시는 경구 마르베 아
1: 아자 현주 처음 생명원 내시에는 용칸게 튕기 제세 용마탄 조가 승보시 이내 섬에 가고 싶던다 파도 머신 소사고 와서시 용칸게 배경원 내시에는 루동 제고도 인지 루동 제고시
0: 하인 계속 더신 면제소자 삼촌 능신 그 편제마 되는 근제지가 용칸게 멍은 체비는 근제지가 장게 겐데 키도 두게 아
1: 아자 어지 아자
2: 와야, 쌍문 지리지야. 지리지야. 언제 배송해?
0: 어, 레저이 기리.
3: 저도 지고르데 신조신의 우마르다. 진지. 공주 배약 뒤주 땡기 수사부배.
0: 땡기 제비.
3: 디테동 손자 내주라는 우마르다.
0: 응응. 네 신기 신기. 아지.
4: 드네 배다.
1: 토제나. 신의 제셈스.
4: 老白가 가봐 여기 라게 가봐 여기. 탄도 주고 하시다요. 가리. 네 용마르 삼주고.
1: 나는 용마르 삼지 뭐주는 주시야. 네 주면 된지다.
4: 예, 알았어. 칭칭 튼다 이 배수고. 나 댄데 용기. 가리 배 시그이베.
1: 띵예 싱그유. 칭칭 장 좀보다 케어 마셔.
4: 디.
0: 자예. 장연배. 아스 교스 교스. 야, 셔제. 야, 셔기다. 교스 교스. 제스민도 교스나. 말이야, 차주기다.
4: 나 내가 차주.
5: 내가 차주는 이 드네메다.
4: 아.
2: 돌아다 됐으니. 거기 줄이 있어.
0: 那是马拉修他的蓝龙要修老对不起都是他对面的全担心都好不是多天马在头都能不要要多啊做的第二次退不多你也想他的列车的大家都学习车的亲亲列车的擦送了连问来点点了做件组织吧过下去的
6: 蓝龙出路前呢还没在意
4: 我呀把你直接走你进我走
7: 西蒙斯年那么做公干部长特定安全汉斯给及机构监督部会说谢了点这些机构谢了公干部长公干部长你也是我为同南南亚给同大吉跟着兄弟这个人呗送的既然给汉斯给及团队同志跟着托比亚跟着兄弟呢安全汉斯给及公司的托马萨对青年公司级的
8: 作为两个的客人是呢我在马自英队提议那么大年年级的年前呢汉斯给及团队同志级的托比亚客人是呢
7: 做的上海了，从年十三过六，要是来有啥的，
1: 我内。

0: 我们都不能当民族啊，曾经啊，不是参加主人代给起穷，都没所有家人有不着，天下两个吃完差不多的。吃完差不多这民族，两个过生看哟，谈的两个要不能是这个，你妈在还有个你三家穷民族，长不学呢，说出作业同大的这，同大切给妈是，谈的不会开起学习，弄穷的起人嘛的，阿家州啦。
1: 계속
0: 균체 개민도는 니 아무 날만 손님 그룹에
1: 워시 비옹 하인기 때문에 준수여 캔서 좋아 중에

0: Sazdan denbe nyenje dungi smol hinge gungam sa, namul hinge ne tudu du, pencho lungche nyenje leku, pyoge tinglam gyuje, jikdi miji le zan gisi namba ngas shu. Nidu, Yorob chapsi tunzo ki ngujibi songdu gup geba di, yami nyaro soba tang. Yorob uzo te nang, milingi nguji, kanadi zili kanyi ten tangor songdu del shu bar, gungi tonanji san gyur hyo. Songdu de masobe kondu, erin janmendu, jadu erin miyami nyungji chekyu yinbin jikui cheba te yina, 어리탄 여러 워킹지고 대화에게 자 차도 신도 20 캔키 테니 어리 유럽이 된자리야 박켈라네 농 개발스고 걔네 짐신 자 연조에 딱세 임마세 노브갸소 심부 개원지와 티 뇽세 세절은 두고 유발 레지 주도
1: 산에리게 뒤스 여지는 아베치 군인 경아조 추도 주바라 빌리시 께서 브루셀 유럽 난제 우연행강 계지 관계 도강 심모 비얼리민 도강티 지망라 고지바 타자 유럽이 투급지 규제도 성례 죄제미 자위에 댐든 체례 유럽 링키 님으로 댐제 수바시 롱 등주 등주 공기 제동 국영업주류의 다원 아베시 군인 테레 파렌시 친지 부장 인비에 수맨키 수맨 차위 작담 변례 점리 막진 입에 지기 유럽이 뛰남 문이 조 능규기 냠지라 장리 유 제주의 수맨기 작담나 유럽이 도서타 항아르자 냠녀르 지규 70등에 바티 유럽 시직쟁기 호주바 마스 제소 유럽 난지 주주리아 멍시 딩게 롱어 딩지 튼주기 제소 어리 균주타 지구 뒤마르 세바르 데나 거디디 주만기 타르베 당우에 냠지 타 튼지니 다지 유럽 인원의 주는 무유기 튼닝 데마시도 차이 지능 아베 세신인 급계베 유럽 첩시 튼송기 고티베 총도 예문이의 제세 알원 토소와타 총두 주련 소니 마웅바라 유럽기 튠디타 띠닝 조종 차교 세바테시 링징 유바 신리 지능 아베 세 신인 라이미니 종리 80년 기장디오 프랑시 신지 마클롱키 예미니에 세바 차라 아스나포 예루양 보시미아 세바 동년 세바시 동외토 유럽 첩시 튜몽키 지시 계지 쇼리기 람세티 마클롱키 니동 증니로로 전국 등의 주부시 이마타 공기 총망 송도리 무시 대상비나 초수민의 진보 토부 이마라딘 지조의 송도들의 카조 뜬다기 뒤닝 대비 문진치 역시 자르민기 아리나 테슬린조기 비우르스 리든 초이의 긴구루와 오렌스딘기 다딘기 송두 존이 야미니의 유럽도 교배 조람티아 돈용기 주제 인배 문진치 의 니동생을 위해 도중이 바라 야미니의 다 유럽 난지와라 야미니아 타 유럽 난지 기 롱데 지웨 터프슈 트림르 민다 고바 티토네 야미니아 이 누초베 제소 카쇼바 청구게 테란 접지 디루진의 시베 최진이 오르스 신진 부진 기 야미니아 종리 하시니안 타 진좀 집에 그 변조로 기 튠조로 개발 변조로 기 튠조로 개발을 승시 체제 랑제 냠지 지시 계급 인비 야미니아 유럽 난지 타 이시에 변조로 난지나 튜직도 슈미도 제자시에 버시

0: Avarigi Siringpu Changma Charmin ki Situ Charthi Tutsu Yubatha Ari Mabung ki Lamu Siti Yin Kama Dinshini Ari Yorub Tua Charthi Kama Siringpu Niyu Yin La Changjing Zanzu ki Yorub Tutsu Bia Kama Dinshi Chayu Tiyan Yimbashi Dinshi Di Nyawar Tua Tegar Li Shu Li Ni Chikhanshi Khodun Chiyo La Muzay Chabar Ki Dina Ari Chayu Tini Charmin ki Zinu Mozri Nigab Cheba Chibashi Yinbia Munzin Chiyo Yubashi Jarmin Yunzhou Dangzhou Ge Chipsi Ke Jin Zai Wei Mu Da Dai Lun Ki Eri Mabung Chitin Che Yun Ji Gu Che Ba Tian Yorub Le Nun Shu Jian De Mang Zhun Mang Du Dung Yu Lang Se Dung Ba Xi Zhe Che Jue Ba Tang Plan Ki Zi Lun Tu Si Ke Yi Eri Mabung Chitin Che Zi Nan Zhi Tu Si Du Zhu Yi Yin Bia Un Zin Che Ba Xi Jin Nga Bi Zi Ye Ni Eri Ge Dun Lun Jin Lu Bi Ao Yi Ka Li Ru Cheng Zhi Lim Li Yorub Ne Dung La La Ri Nun Shu Che Ba Xi Dung Zi Che Ba Tang Ming Ra Eri Yi Ra Li Ra Jia Du Che Bia Meng Mi Chichik ta nidong ta inji ra jatui chibwe mongmi chichik yobashi. Nyingun chungwe ni zun ni chengjing zanzu ki kumi yinbe, Irali ta siben ki yegub tingi ki nga gongsu yobbe, Arima ki dinshi le Iran le dungde dungju rawa tanglin chenbe. Yungze ni Iran ki mokju te chengjing zanzu ki tunmong gosung tunzen ki kongsu do mebe shi. Timi xian xin ni Tarang Pu yi jarmin ki chengjing ki zhozun tujang cheba la yun tu yunju shi yobashi. Kang yi sin le mak dung ki zhozun te chengjing ki GDP yi gyazin ni ki mak zi le mao yobashi. Mo zi si xiong ki sikin kurji. Jarmin ki ngamba chibi ni nidong zib dung loro ki sung ki ji zhozun yunbo kor tungjul chitong jarmin ngub zi ngak jila liba ta ti GDP yi gyazin sung ta chengjung jik sung yunbashi. Yin ji mu zi gub dung sabar to nizu bi warashi wa yi na eri yorub nga zho la ngun ni Juju Dengge Chehebe, MC Mirgyo Ta Gyeji Pundi Gokji Mala, Gopsu Chuju Pundi So Gagze Chancha Chama Tu Nyeme To Nakyang Che Gyu Dada Ngwe So Tangwa Ta. Lu Tu Sanjur Kangki Yishib Chebar Singna, Nidong Zepsi Lue Dao Tumbara Baidun Si Shungki, Yorub Tu Ngakbe, Gyang Gyu Dungdi Pundi Chitin Che Siba Si. Chikdong Gubge Gyeju Kepyung Lue, Jingju Pundi Chingyi Le Siwa Yina, Yorub Ge Gamse Dengge Goryang Pundi Ta, Dilam, Purti Kujju Che Chukum Ewa Ti, Muzi Gubyun Chawar Ke Nizu Biwa Tana, Yorub La Pingzi Jiri Chikdong Yen Simbi Goryang Purti Tana, Tixin Zhe Nyurze Le Gyobie Purti, Tixin Ursu Yungagong Nangki, Ding Sib Si, Mi Bien Dorwe Nubu Yuba Goyche, Nyungdariya Lo Nga La Gorgu Yuru Chue Yuba Si.
1: Mirewa Kong, Eri Chepsi Sengkyu Chawa Ta, Inji Mangdui Takje Tiksu Jiba, An Tangbu Siba Nyingi Nyamche Thualiya Biwe Mangdui Takje Sarchi Lengwenpa, 유럽의 민 망치와 어리티니 룬게 초비 너든 계급시도 문제 지금 매바대마타 화를 춤춘 일이 사바르크 토알이야 어리 유럽도 자도 먹고 용도 동아타 정진의 시딘 지규 지구 세월 믹자이나 유럽 남배 정지신 조규 삼급시기야 꽉도 접종 지규 여지고요 이나야 대단 투수송수이나 유럽 계급 능구이기 첩시 남아태야 템베 관계 지만능시 니대매베 초소 폐견 조시 유바태이나 유럽기 상감 섭지기 마사 슈진 센터 땅다 동시비 니즈 틴제 와리아 어디다 유럽어 지다르세진 조원리지 세교타 덴자크 좀시 가수시교테 유럽 경구집에 예발도 동네 제고비 제노 사브시도 교류
0: 산에리게 뒤즈여 지능아비 지에 듄닌 인지 잉글랜드 수글란 웨어시 소소 산에기 된고 치묘 링구 고소버시 지지 예닝기 성공도 댐쇼의 창고로 망치와 협찬 시스마타 섬유를 되버시라 시종 땅당 소비 땅니라 판미 접진 중심 인지 사바르게 되위는 인지 레도 우슈 런지 스다모기 이쪽의 배 세모티에 증거 중요 것이 진의 개배 사수 상소 소비 땅기 이거는 서구도 산의 주미 된도 치동 점쇼와 대다 망치와 예레 쇼가기 인지 교주 땅을 도요 것이 계자 룬전도 장도 당쇼 타와타 뒤에 소베 당기 산에 최소의 왕자 림비 최종도 송화티 소베 당기 주민망부 로직이나 우주 룬진 스다모 리네네 카치 유저와 등구 여장 전티레 스다모네 계랑메 아딩기 등구트 여러분의 뒤에 카치 유 군대 동긴 프랑스 고치비에 예쇼 교주 당 종류를 폐지 중화타 프랑스 대동 인지 최수티 남사장기 뒤럽시 돌려버 지지 주의버시 Fukasi Minjin Ligung ki Flanchi Ni Tarang Ki Nato Shikri Moshi Tadin Inji Turin Parmi Ndengu Tsamshi Yinja Ti Maung Para Flanchi Wushu Ulyung ki Leto Toli Biro Lamda Nero Dan Yuji Chuyu Inji Sani Ndengu Kosukbe Nin Komate Jinang Abe Si Chunin Jarmin Ki Silin Mo Si Si Jang Le Lo Chi Korsam Su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Bengwambara, Jarmin Silunda, Dume, Mebe, Mi, Jaji, Giju Kang Simba, Dingyu. France, Europe, Sanjuro, Tawa, Shebe, Mozi, Chinji, Mizi, Sebu Mebara, Cho, Jinne, Europe, Bi, Tupju, Rangda, Yuzu, Jibata, Cho, Shing, Shinde, Ariri, Dictunta, Chitin, Che, Shinbe, Ginda, Ti, Jarmin, Giji, Nebula, Shuking, Yamba, Teku, Yuji, Dingyu, Teran, Turuin, Jarmin, Mangdu, Tangi, Gunsi, Insa, Di, Changi, Dana, 당계당의 갸별 톱세대 갸진 이즈주네 갸자 니자께 바르신네 당소 앙탕부 덴도 덴부르 송유 니동 즈루로니 자르민기 덴고 체묘로시 이마 티에 자르민이야 인지타 자와라 예디에 두슈르 제가 톱에 남아시 토수유 바시 지능 아비 시진이 어리 계속 부다 센세 공수 전부 기에 와라 민수 링뉴 사르베기 초출 민다고 대토네 정지진기 마소 님규 통례 사도 주고 대성구유 대신 유럽도 고송 센세 공수 식도 마탄티 니유니 자르민기 바파리아 나디 대외 총기르 무니 헬라시 다르진의 이베나 무니 헬 된자 조명기 손도 소디 대외 총기르기 총승토 뒤림 제미 미미 넘주 트라 버시 잔데 게딘도 여러게 된자 주준 체심의 강 인셰베 이거 티게 인지롱진 공시도 난 총와라 잔멘토 마크든 트라 수진셰바 텐데 통금식 제제 딘유 지리 고비에 참기 요렌타 우르스 유탑세 토도 여러게 고르몽아동 인베 미미 넘주 시키 여러 고르몽 칭압제 심비에 탱그리시 도르도구유 무니헤 네세 와그멘 공스타 林 明明能追成吧 明明能追涉足切的华尔新公司 人类追迷公司说了 马顿铁阿都军械没吧 龙就是一群月 冬季结果的西北营呢 有了别老的 马顿铁单位 找人铁 有了国母出去解决结束行吧 他加了民土城市铁 有了国母切动加密出去的一个新月 有了我们的军铁列舵主席 彭德联博弈 有了我们的军铁列个某秀空 加了民铁送部长铁联联空军月吧 他你当这个月打我送吧 彭德 리안키 양결 여러분라 차지 주주 체시스마세 여러분 그 통주로 계동 땅에 된자 된라 딤슈 여배 여러분씩 둔주 정고든 여진 멍의 대달에 망쳐원이 마든 코준 유럽 체리 유래는 야결 제주토 제주임시 전티리 자르멘기 쓰는 모스 당령 후다 체신 태계 편부터 끼니 바바리 양아디 고변 소디아시 유럽 이시민의 대위는 보르수세알타 보린 무니해지에게 유럽 수준 고수 말하시 초바타 유럽 난제기에 지금 니유부 루세알니 진다인베 저강기 고치 유경군데 유럽 골무 통지로 주장기 멍유 고련체 우유 지능아비에 치에 뒤닌 자르민기 지알 점닌 변조로 심주칸 기명라 스바다 전부니부 시에비에 시주니슈시 캡자 제신 明儿 유럽의 고송 조준 대코를 용내 안니벌리가 요바타 유럽의 남장주 가세 누가 등급매배나 군동 말라타 미미 모두 고수 카순 고송 송가라 진동 막동 터블람 미수 리뉴 속이 최공주 여배 마웅별로 주나 유럽의 유럽 골무 통주롱아 동상기 먹는 동고유 정진기 종이 채모와 마크 류티이 니동 지르코 로로 리뷰 자르민키 고송 문지 먹는 티 인지타 프랑스 계속 먹는 게 동벌의 기준이신 Zogtamebe mungungi gyabyurwa Magdun Sabate Jarmin Benjurki Pecho Sabashidu Gyugyu Reche Denyue Chota Ngarja Nidun Shiba Teni Tengwe Jarminki Bafa Liyata Luar Sikuki Nidun Jawa Tengu Yuezin Gubtiri Bismayi Nidun Tela Tene Jarmin Zengye Ki Shidin Zogjung Shiba Ta Tengub Zemling Mangzin Nibye Lugyu Ki Nangye Kurwe Jarmin Teni Yorub Sarbe Denja Jishi Dupshu Zotir Zogyu Kyabta Cheshi Yuevashi Kala Gyuzam Ni Chengjingi Gundongwo 李道完都做别家里面结束嘛给协商养成进行一把他你当自助流到他们最近年你不特别家里面文件门面停入监督就去清晰单的罗局中的是不是行人把他给家里面接班了余令期间都就把人家玩到朝鲜头五月家里面杨这次兄弟人中女子罗局局内蒙住天阳养家的团密西别你不没别家里面不去你当自助流等个小队 김南您孙的举办了当夜的主力松竹车轨线你的当月白天好了这次在这次为你们的举办了当月白天因为这次在这次为你们的家里面给马军都不需要加入这些问题你们心高于不习惯同意今天我们是给你们的约束了结合托别陈述你们有没有谈今天我们是给你们的模式和汤泽马尔维托 차생 파티니 체동 국제 10주류 다와 중립의 체인이 군인 자민마기 룬전기 대월내비 성바로 최강 기점으로 바도 지도기 년발 이머시 망신 200공도 인지 차고 샤조수 전주 시주라다 제와

0: 모튜니 게나 총케르 카지기 능숑스로나 선이니 편의시비에 칭아 리스포부 리조다간 납소 중추롱니 추진추 조지 투다남치 지르추워강 나로탕 치루타진코로 채무탕거마 노창탕창샤로 쿠이도 롱진코로 샹타로노비로 롱부당시 쿠이샤 스마팅게 남시우도 슈차를
1: 디랭안조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렘바 까제 질리나로리아 볼라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하죠
2: 네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3: 겨우 슈슈도와라
2: 나세
3: 양우 슈슈도
2: 진짜 렘바데 피부도 왜
3: 다디 하고만
2: 생각하네 디 로게바드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네
4: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하고도 공부지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2: 그래서
4: 대회장한테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2: 다시는 렘바디 기란티 부두.
4: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2: 다 기란 책을 틱스들래 부야 얘기란.
4: 그래서
5: 너 한국인이 건달람 사고. 레시텐덴 로지바도.
2: 어디 기란가 출부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6: 지도卡巴勒国杰古吉楚楚吉楚楚吉泰迪熊罗塞尔别人拍起过泰迪熊七边汤卡起了国古吉古古来准备每个吉星昆顿体位的卡扎了切卡月别抗着西巴皮丢更思雄泰迪熊罗塞尔别拉达 罗杰帕车你多你是自助旅吉尔新别普米迪通铁色兔参不月别肯对迪拉恰托森真能米贵体外比例可以丢进银别不利这个汤村米洛巴假切汤配切康气刚度群众脸部月拉能量能对汤起了枪枪铁对群起哈将参不月罗杰帕车吉尔新别普米迪通知道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处处进
7: 泰迪熊罗塞尔别人拍起过泰迪熊七边汤卡起了国古吉古古来准备个每个吉星昆顿体位的卡占了切卡月别抗着西边皮丢更思雄泰迪熊罗塞尔别拉达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人们在新旧康堂银通参在娘这给明了机这级别机心起过比喻音明了大姐前子明年给年团委员线图不拉 坑穷给我们找你些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给按这速度给面具起的三十多月经开连帮店卷个堂米兔脏西木脚子鱼普尼东瓦王子娘子解约铁西起来米热不热气不堂米塞不米通瓦米就团吧米干不说给年团月子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康能力片给观众额就人民大街堂 人民娘们能小别过年批巴尔各所学三年哈斯创建林国的下浪哈国从中给您长陆地卡巴尔连我给估计初期安安安你出即顿松也古古古顿安你出
8: 여러분 어린이의 종교를 추구 재배를 해둔 순환기 원장 첩세인의 주기 땜비 땜자 종시 야수 재배라 꼭 땜채

ledo to libiro lamda nyero tan yuje chu yu. Yinji sani tengwa kotsukbe nin koma te jina ngabe si chu nin, jarmen ki silin mo si si jang le lo chi korsam su, Faransi ki jilung jing kong si mang du tang che si le ngon para, jarmen silin da du mi me be mi kya chik kiri keng simba ten yu. Faransi yorob sengiro chawa xie be mo si chinri mi che sebo me para cho jing le yorob bi tep chu rang da yin su chue pa tang cho xing xin le, ari ri dik tun ta chitin che shimbe genda tiye jarmengi geji nebo le shukin nyeba teku yo je den yu. Terang turubu yin jarmengi mangdui tangze gongsi insa di chengjir dana damge dangla gyabyol topse te gyaji yi zidu ne gyaji nizabge barasin ne dangso ang tangbu dendu denbu rusung yu. Nidong zidu lo ne jarmengi denbu chemin lo shi yinba tiye jarmengi yang inji tang dawara ye te dupshu le gyaga tope namba shi topse yuwa shi. Jina ngabe zi jing yin 어리 계승 부단 센세 공사 전부 개 와라 민수 링유 서베이 추출의 민다급 대토네 정지진 개망소 님뒤 통례 사도 주고 대승구유 대신 유럽도 고송 센세 공사 식도 맡은 뒤 니유니 자르민기 바파리앙아디 대외 총기를 무니 헬시 다르진의 이외나 무니 헬 된자 주명기 총도 초뒤 대외 총기를 기 총승토 뒤림 제미 미미는 주치라 버시 잔데 대딩도 여러게 된자 주준 체심의 강 인셰베 이거 체규 인지롱진 공시 도난 총과라 잔멘토 마크든 체자 수진세와 된데 통금의 시제제 등유 지리 고비의 참기 요렌타 우르스 유텁세 토도 여러게 고르몽아동 인베 미미는 주시기 여러 고르모 팅합제 심비에 탱그리시 도르도구유 무니헤네세 와가멘 공스타 林 明明能追成吧, 明明能追四组贴的华尔新公司, 人力追明公司说了, 马顿给阿个军械没把了, 龙就是一成月, 东西给把了西北营呢, 有了别老的, 马顿铁单位, 赵军铁, 有了国母出去接住什么他, 加了民土城市铁, 有了国母切动加密出去的不行月, 有了我们的军铁列度, 主席, 彭德联博弈, 有了我们的军铁列个摩修空, 加了民铁宋部长给联联空有把他, 你当这个旅游到我送不了, 彭德联给 양결 여러분들 차지 주주 체제 수범하세 유럽 권무 통주로 개동 당내 된자 된라 딤슈 여배 유럽식 둔주 전국 등 여진 멍의 대달의 망쳐원이 마경 호준 유럽 체제 유래는 야결 체제도 저주임하세 전체의 자르민기 쓰는 모습 당내 후다 체신 태계 편부터 끼니 바바리아 아디 고변 소대아시 유럽 이시민의 대위는 보르수세알타 보린 무니헤지에게 유럽 수준 고수 말하시 투바타 유럽 난제기에 지금 니유부 루세알니 진다인베 저간기 고치 유경군데 유럽 걸무 통지로 주장기 멍유 고련체 우유 지능아비에 치에듄인 자르민기 지알 점님 변조로 심주캉 기 명라 스바다 르무니부 시에비에 시주 니슈시 캡자 제신 명아라 유럽기에 고송 조준 대콜로 용네 안니버리고 요바타 유럽을 남장 주가 되는가 등게 매베나 군동 말라타 미미 모두 고수 카순 고송 송가라 진동 막돈 탑람 미수리니 속이 최공주 옆에 마웅별로 주나 유럽기 유럽 걸무 통주롱아 동상기 먹는 동고유 정진기 종이 제모와 마크 류티이 니동 저고 로로리브 자르민티 고송 문지 먹는 티 인지타 프랑스 계속 먹는 게 동보레 기빈신 Zogta mebe mungu ki gyabyurwa Magdun sabate jarmin benjur ki pecho sabashidu gyugyu reche denyu. Chota ngarja nidun jiba teni. Tengwe jarmin ki bafa liya ta luar sikgu ki nidun jawa chungu yuzin. Gubtiri bismayi nidun tila teni jarmin zengye ki shidin zogjung jiba ta tengkub zemling magzin nibe lujyu ki nangyi kurwe jarmin teni yorub sarbe denjan jishi dupshu zogtiri zogyu kyabta cheshi yuwasi. Kalo gyuzam ni chengjin ki gundung wo 李道完都做别家里面结束嘛给写上养成进行一把他你当这组留到他们最近您女的团别家里面文件门庭入监督就是去清晰的了罗局中的是不是行业牌的给家里面结巴那余人期间都就把人家玩到超前头五月家里面杨这些兄弟人中女子罗局局呢蒙住天阳杨家的团民是别人家不没别家里面不去你当这组留两个小队 김낭 您送的去把他当夜给主力送着切过些你的当有把贴 好了

0: 당제 마르베토 문시 제호비유 차진 파티니 체동 국교 십줄류 다와 중립의 최인지 군인 자메마기 룬전기 대원내비 성바로 최강 기점으로 바도 지도기 년발 이머시 망진 입에 공도 인지 차고 샤조수 전주시 줄라다 제바타 등급 인지 연주기 자메나리아 차제 조심비 막든 사베 특주티 야구 인바르 군진 제바티레 우르수 팀동 강내 년계 딱된지 제제다 교육 초진에 유럽티 어르탄 카테네 막든 랑왕 터브주 전인 제바타 양초 신신네 막든 돈요메 베네츠 텐신게 지르시베츠 쪽게니 어리 고송레 등게 선주로 자외네 주베 왔다나 프랑스 고전지기 관계 군진 페루이 프랑스 마옹파라 튜림 살베 지리 니동아 쳇심비 딘디 소주 쳇시 유진 딘디 티리라 Tepdun Kalajur Yunubi Dengyu Jechuyu. Ursu Tindong Chawe Faransi Ningdu Khozen Soju Chesi Gyokso Dong Simbara Dengli. Ursu Nguyene Dongde Dongyu Ki Mingdu Nang Faransi Ningdu Khozen Mebe Yorokdu Ningdu Khozen Guji Mingyu Tire Samlo Donggwa Chayu Jechuyu. Yirngawe Chichu Nin, Ari Jigu Ringlu Langwogo Chiyu Yege Tepju Sawa Shiba Dengli Yorok Tengyi Jigu Ringlu Nedu Chesara Gyusu Gyungju Chiyu. Nidong Chiklu Daogwe Chichu Nin,
1: 지구등계터메지 이란 먹추기 어리탄 여러분 구지 소야 무슈 사바시 신제이나 장당 국소 말란조 그 체질 꼬이디 땅을 문지시고 이요 대다르 정지 유럽 전도 윤회한자 어리 여러분의 시디 전화한자 야메나 유럽 어리다 카 전화한자 간다 사지 첩색인 정도 띵습식 조주 때문에 이제 퇴다 퇴묘시 스마일링 게 팅딩 안조리 전 삼아 표시면 이 남 힘겨는 모투지앙 안조 친남딩 베겔에서 현단한 기스는 좀 그수쇼 만나서 레슨 재면나 이양결 신의 쇼지 링게 슈렌자고
2: 드링 안주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레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모네데 컨데르도 다가죠
3: 대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4: 대우 슈슈도
3: 알아 맞아
4: 양우 슈슈도
3: 저는 레바드 피부도 왜
4: 딱히 하고 나서 말아
3: 대 로게바즈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맞아
5: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3: 네네
5: 하고도 공부제 되잖아야 양모시오도
3: 맞아
5: 아 대회장 안아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3: 다체나 레바디 기라티부도 왜
5: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3: 다 기라 체가 텍스들레 부야 얘기라
5: 그래서
6: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3: 어디 기라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라리아 대가 부위
7: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8: 야미 김베 너콩 디부 메바타 고나 고유코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9: 칭비 당니 나녜 디당키 체레 셴슈 디네 시긴라 게용키 규지 총다 시갸힌 편종수 로주연키 총캉 인베 체인베 토로 대표 이치 낭초
8: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면 나츠주시시
9: 지신키 닌주 장례 주비 면주티 수풀너 속탕 쇼르균 강야 미베 토니 구니기 너콩 상토 원튼기 릉규 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네 년체 시투라 면주키 규심낭 컵야메 구라 너콩라 심피 주미 구탕 너콩라 샤주 양치 미 구비 迭行江别过年年年切西土切日堂吞别过年能空了脏着切地你不堂年切起能你脏些切年也没跟别过那我堂古有口我索起能空没得我那错永牛查给用途清笔堂土撇堂人民托清笔路面去娘们林堂人民托那东普尼娘们切求别也没你去吞起又不清笔堂土撇堂云通也没你日堂铁为人心起也没你了偏不语 yame kimbe naga gu

0: 나주 쇼와 지소르냔바 고나와 구유코와 소키 네다라 미세키 페뉴 덴유 타세사네 타세냥젠람 후캉맨캉 네드 부서베 카츠 칭비 당총캉 카방차 레워게 구치 추숨구구 구추숨 시지사네 시지숨주지쿠 짜디기람 람시도케 샹외기 루무체 디쿠카츠 칭비 당나네 메제총캉 카방자 레워게 구니 게든 레워게 시 레워레워 로게사네 로고 총결 내동추 권부람 로게 루충 당부 카츠 칭비 당총캉 카방자 레워게 구숨 듄아니 레워 게 구구
1: 어머 김이 심부디 가리 김을
2: 빨라 얘 마 슈르구유다 빨라기랑게 마디 렘바 가리 임바지 티브난다
1: 마디 김이 심부지 장장장지 데데 웨세 마리
2: 웨세 마나리 빨라 빨라기나 시난다 디나리아 뻬레기 셰세 짐베 심마체 탄도 지마 장장장 임바마체 지마라리아 요베 치심스도아
1: 웨세 마디 로니 슐라도 침베 레바닝부치 무메리네 슈샤락데 수베마디 무네야고와
2: 세세지베 퇴제 인자 퇴제 소제기 차게 이내자 퇴제기 토담이 이내자 침베다 민자웨 냄부시어리
3: 웨세마 세세지베 당장지마
4: 누구디그 우연행강장기 웨세르마르딥송캉 허가총기를 춤시가 고다 앙게바 웨세르마르딥송캉
5: Ya mi kimbe na khung tibu mebata, na khung kakba, na chu yaksu tuinba. Go na, gu yu kor, lop ching yidu, lo zi jik jim jim hudu kwa soki, ya mi ni chu tuinsi, gyo bu ching pi tang du pipta.
6: Ching pi tang gi tuinze ching pi lu ni, gye gab ki ching wa la ki yu bi, ya mi na zi ju si si. Zi xing gi nin ju le ju bi, min chu di, wan tu gi leng gyo tab lam gi gu ni, min chu na khung ki sa wa ge tub la. Min chu gi gyu rim nang, kap kya mi gu bi tang.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7: 泰迪熊罗塞别人拍切过泰迪熊起别看看起来过了过不去过不来这么个每个进行困顿体位的他站了切开月别看着四百啤酒跟四熊泰迪熊罗塞别拉达罗一帕车你多年是自助旅机而新别不明的通体四百三百月别困顿的拉恰套新这能力过体位不离开就去迎别不离这个汤侧面落吧家切汤配切扛起刚度群众脸不油啦能量能对汤起了枪枪铁腿群起还将差不油落一排车鸡儿性别扑面对通
0: 直到卡班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7: 泰迪熊罗塞别人拍切过泰迪熊起别看看起来过了过不去过不来这么个每个进行困顿体位的他站了切开月别扛着四百啤酒跟四熊泰迪熊罗塞别拉达
8: 大家找阿基萨
9: 找得来多少多少住个
8: 找阿基萨是给我开药买的让不过罗青青的买的韩立方的培训是当的电脑的就是做呢人中的面子人车站站的电器名字了
10: 站哪部也不去车里
8: 所以这盟友的电器韩立方培训当的这个人都写干部就站起瀑布当所以这盟友呢就是地来人自己瀑布当而你出现当呢所以也不去领给
9: 这样我是查下都是也做扣下了
8: 你让了培训当下的韩立方给吞在沙子的人的记录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需要的
9: 韩立方的我也要读
8: 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种人
7: 他是温州重点强国长 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每周三百五，韩立方从康，
11: 林国小兰提，杰克洛车卡住韩立方从康。

메링창메자다니 제게 치와즈네 노바초로 신앙구이디 제르바다 송겹 제바트나 야나 세리 최지 시 콘조로 세코레토 제표도 중후배 국중의 존재된 퇴총수 정중함기 나념 퇴쉐타 레주 치쉐기 고수의 대유티 치와타 자주시 후니 바제 디엔베 소자 신감도 페바라 가수쇼 대야 롱우 치직 잠기 콘라 캬롬 튜리 시베 튜스 준소로 민가 좀 여배 우동 소자 지식 초대 지식 여태 대단히 랑괴시 소자 도제 마부시라 치와 타자 주 여바타 랑괴니 대난기 제시시 대다 난가문예 자매도 손신중 미남기 제미 기적기 소자 마부시니 나가메 랑고에타 인규 저와 주요티 대다라 저와 타자주 요베 제부 차부치도 대다기 자주 농어제나 땡네 또단 땡베 제알레 나버게 소자 카시기 자주라 미 숨자게 치외 지체 동괴 갸레게 또단 땡베 돕쇼타 수봉 첨부니 대저 천자 거최시디시 저와적 못한 자주 요베 카데 유체 라다르고 바라 교비게 대준이 콘즈의 제예 코즈나 고송 차제타 자도로 동외라 제티힌 소자기 라주니 테가라 고르 띵네 게베 테니 미지기 세모나시 주베 찌가르 셰발레 초바시 치와니 소다 케바르 메베 소상시 대칭외수 사제키 수지 동규 대야 랑젠타 시로 야나타도 라젠타 아비지게 마헤 메링키 종괴 대신 어부지게 제르파타 초랑 녜소 칸인루 점이 사조 칸사라 치와타 자지르부 게베 소자들이 지가 초신데 컨즈 거취베 천절라 댄네 정이기 나고나 숨겨 체도 대니 정중 칸 체메 체 톱단 댄베 코즈시시 소자 티르시니 메린 창메 당제네 용신 코조로 자주 유엘라 진염 치워시게 조 카나디엘 호조기 주위 초타 모스 크리드 수 초대시시게 대양 코조로 자주 치부니 유바타 콘즈 양사르 토도 조규 치바 테니 데메 탕숑토 규조와 난시 레 라부 인비에 깨자 쉬시시 콘즈 슈자 치와 강시 자주 동고 경슈시도 치부이 콘즈 니 니에시 年里，在国内托土，错对钱的他把了龙池住了你我身边。我是你，日久三日间记不起了，忍不住穷操了谁。年婆们你个了，日久月门，我讲破了几日就你，母里来得不住几千万元。年婆日久几在了，东个江个怎么先把他？年纪就在南土，日久七九年，王汤起春节时。 年忙起我呢，梅林城门木区区制作开拓出了热心血。关注我是呢，帕邦吉肯别内地库里塔永素工程穷操时。年里，球队所在银别，三德梅别普里塔穆里南家卡索索罗年队几个月。
프리드가 무리니 파조르 집에 뒤지수 신의 도제치 주제랑배 남뒤수 호조니 동지 카드 능신 자통도치 지대 뒤면에 지대 중립에 파라 프리기 동극이 없네 감옥 협도격이든 자주 첨부 테니 감옥 조인 제배 거절 리슈티시 대주 강배 슈기 깨깨도 랑네 제야라 봉주치 장장기 코네 멈치 프리기 자주 첨부 편준 동도 차고격이든

lang che me nge zhun bei tun yu lo ni yi ba ta pe ji de jia zhu gu zhu ku gu yi lang jian ki zhu gu ni ce mo ro ge bu shi lang jian ji zhu gu ji zai la dong ge jia sim xin ge ma ta wei tu la ji cha ne mi ka che me yi me ya le bei ge zhe de ge yu ti wei sim yu le de bu shi la zhu gu zuo jie ne ge ma ni xu yi nang tu ya ra lang tu ji yu 타동 추조직 난토 과보보시기에 태양 동매 다와 카세낭 릉초피 아메 감도 녀와를 잘내 되봤다 배지르 니니 잠기 제네 권조의 릉규 공덕 제수 정의에 릉초기 님나라 워머성 추실하 통괴라 로니라 리뷰 시네 오다 주기에 랑지기 초교 통마라 那人不提规矩起来的奇怪把没写呗。关键这么谈着那人不提悠悠切近。他那所说那了都是一段事情。关键没人给奇怪怎么几把谈着我了让给那公奇怪。郎姐给出国了也真是不切心。卡个坑给你的郎姐人有用捉拿撇图就看的是。而不是给他一些颜色会卡进入所在的松脚区别来团热他日不别有谁咱们三脚卡给赞助层面所在多间地做的点赞一口有些准确变成清洁的他们家是解决延期而不是给浪尖错的松脚同色的银边老公所错掉切切因为呀一些也浪尖马不行的给送口图错完内水点不行的就没特别

0: 特别密扎，他都不多，我做哪里几位诚信没？
1: 超不小伙，
2: 那
1: 接上了，穿个鞋个听着，对俺预备。
2: 哦，你需要看你去，谈过的，连没对俺来对的，没退别过的，谈到民族国有哪个密扎的，团我连那套那边密扎的，还把钱不洗那多，你不得。所中两军的推进了你的工业，两层卡的说法，征收钱呢，落中钱，人民落中年岁的心结，两个月交不回。
1: 要我写差多，天爷，来之前不提这钱了，南军的刚挨蒙古用死一个嘞，俺村恐怕人不住钱，他就欠我嘞。所中了，吃下不赢了，年前了，错进了所中钱。说我今天接不接，看过接你过来。
0: 书记了，听这那边呢，那咱明天等嘛是？
1: 那边的村的，这边穷吃苦的，年了没看见所用钱，再留白接了，啥不吃得着？等给托过小河的苏梅，老总从中间，留不得吞吐的。没看到位那边的，路程里的。这个宿舍的他都切当过的。俺村老三明年前来做兵了，真叫切我的。林爷，看那三妈前来看望的，看望了奶奶的，王志云了，来个村了，心里同我人心的，你不准备吐的。接了俺村。错进来两个钱，错进来超动钱，错进来约三千五嘞。看那上不脱的那些，你看那嘴，啥心点呗，加点钱少。
3: 勇哥，勇哥，
0: 金贵，
3: 苏勇多，日向干啥？没到任何信息来下，咱们大郎家私底下通到过程也的，看那几号意思交代的。
0: 坐，大哥坐，
4: 坐坐坐，大西瓜坐。
2: 康桑，康桑，
0: 康桑，
2: 陆廷元正国赢了了。
0: 啊，赢赢！
2: 我的陆廷五十文给我就拿去了。第二天，我从唐秀庄带给年岁女秀婆，等到年黄床上看呢，用都三个钱月了。他的主人看他我双张，我就伸出缩水钱月。陆廷元了，我从车行对面双张，各都看了一年两头吧。来个家来客去的，俺做钱收着，都给亲戚交给的。唐秀庄的密码是。啊，
0: 多谢多谢，听那座多谢那兄弟，多谢多谢。
3: 黄路的袁正国是。
2: 啊，看不上。
0: 听那座唐秀庄的那片呗。
4: 俺做三大庄的的，青芒庄的，石家庄的那药品。
0: 呵，对。过来看是。
4: 我这一个。
0: 多谢多谢，听那座大大的别墅。听那座袁正全给我这些去呗。
4: 啊，他老爷个，光给俺做干部是的，光给俺做主要的，苏军所让俺去。
0: 是，第二新的药品。
4: 唐国的金米多，如果俺做你们同学，俺就来看瞧瞧。
5: 布莱克斯，陶建南，陶建南秀英，玉米座，你让陶氏过来拿。
6: 啊，对对对，呀呀，走走走，里面，陶氏过
5: 来。那边的。王大金。
2: 正月将咱们军一个里面，几千年连那套烈杀术，一年早上天了，西边干挨堵。那边铁树，就在证明那座山上。芒果季的蓝水雪接大，蓝色新个密度。他到偏桥去一摸了一下，没想俺做两三卡了。路边站着左右的，蓝色的，左边几个，单个密度。
4: 书记了，俺做社区行政官路边的，你家。日落部的执照部的路段了，给俺给你做过的规划设备，做的刚刚松动。唐国的三年开了，拉出成熟几个月子，给俺贴早晚的灯没多了，江南套了给俺贴吧，看你单头也没多。你不，里面人呢就在人质他什么月子，老板这边决定呢，唐年现在真没多，现在牛在过不多。 송부디 장남톡 락재민이 뒤주다 심뉴 제창마 장남서 내뒤간 샤자 서준샤 뒤주 큰다 햄미도
2: 마세가 주디 장남디야 소사 라브레기게 대수 랑가소야기 시싱마리 하토네 이글럽이야다 삼치읍시 럽스게 배야마도 용야메자 오늘 내고 조비나 팬티섬 도마리
1: 제노 네 술을 식제 네 룹지 식그래 네 제노 네를 내 생각하네 인내 시제 추세 중토와탕 호주릉시 체부 유배 소박하지 텐제 칠레 경왕초 콘소 소중 체주 롭중 죽지에 질러 장제 민족와 식제 이와치
4: 嗯，一言道，苏提婆切土不点错，样样连没点错，所用切住些，怎知道粗中一里，女的，六七七个嘞。书记了，看那个书呢，我就将他们列着的，拿着清不起的卷子，给俺给录住去，录完给给主题有送过呗。
1: 다가르다 도르드네시에나 천유 장람 주야테라 주양 치초니 선엘디 추슈 냠두체 교부제장 선엘리 장람이 약부 준규들이 제서 레가 체베 규림 큐용라 나츠 치초디 튼규체야 심르 덴부 니오리
0: 니엘가즈 싱콥스 박부슈제 덴기 체베 체니 정시 시수
7: 都不动不接都不接，刚走过呀，给人接都堵不差别接了。江西接不接，南边拖了，也不行。你来两个也要个些多，天王给些吧，俺做国村没多。多少年了，你这干了，全部就打折嘛是？俺做经过解决去去，切苦要些。他们那边人家的人心，江西当过的啊，比江西当过的，我得做的，做的是还用得多。
8: 干嘛听嘛？是不是了？哎呀，哎呀，哎呀！是不是都？路就是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不上，看
0: 삼 통쇼 더도 미호 대야 주나 라고 대야 주 타나 추신 대비다
2: 내가 나 오늘 기부도 와 우스디 저거 시부 시부고 있어
8: 내가 알아 계속 시험이도 와
0: 나 저 거 저 대샤 왕라 키나 유사 나 저 대조 나 시네 사부 준 토브레라 나 저 지구네 튼제 중국 사비 나바 토도 추수와
1: 왕라 타리 계란게 랍즈 접수나지 미리 서고요 레상 전부 주나보다
8: 수지라 띵에 최고인 일이
0: 타리 타진아 주디 주나 니즈크 제스트네 상매 왕라 제가 주어
8: 주어
3: 주시당라 계란게 코나조 까미 시진이 쏘다
7: 네
3: 쏘다
1: 용아 전제 시진이 시이 나 줄후루디 개용기 정유미리기 내주 육지 70 서구지리 하이스나 본업기 계속디 미리카기 튠지다 카치도 요마리 미리 튠지유나 시내 계속 요리 접시 테네 나주 사공 랑교 라다체 냠리 시슝주 미리 루블리니 레제바 소종체 벤조 테네 급체 서시주 줄라다 마체체 정유 미리 유세기 줄주기 전다 상마 미리카 미마기 랑미리 슈멍시토 미리각 미마탕 주도체니 탁주치기 더도 전다 개신부 시야유 디 매주 주디리 신체 안주 미리서구라 샴디 슈니기 매주 레시바 강마마 소용체 학바도 믹세서구기 믹세나서 주덥치기 사무토르 대문하시 안주 니바도 정유 미리기 미마기 숙시디 당근 내주디 전지 조우송래 텀지치그래

다 계세 내가 개미도나 기라게 세이시견이 야게로 스닝아 좀 레고 줘야 이거지 또 좋아 장다풀아 단도 내도 메스라 내도 첨부도 제시도 차상고 매배 맞지 집게네 실구 르파기 제시사원의 셈도 맞지 니마 흐지진님 부디 주다 아주 소저 레후 소야 저 화 가려라 주장 장라 단당 아주 레후 조국이 레후 조 모두나 무근에 용지라 아 이라게 소소 단다 시중다 총토기 아주 개다 소자 디제도 요지 라 단도 아주 당라마라 신비 경구 고대지야 개네 잡으라 기계라 신비의 예체소야기 막토의 요르와 제상 아주 제가시계 공신의 림의 멍구시 초기에 담비 탄데키라게 스히구야드 마도 저디 참무차소와 니에키라슈이다 키스이네 주르슬라비다 게디키라리 요르마도 하요마다

0: 로브나나로 키라니 용마리 라브레 공자데 고딘 집
1: 레스
2: 로브초초 탕게럭이 녜아디 만주 중화미리기 링네 제노시리 탕게럭이 녜아 교찬 제비나 만주 게다 이기니로 문진다 배주 디웨 딕서브 용구지 야 아님 돌아 아
3: 小巴白地朝念天吧汤杰肉李白汤杰肉李白小巴白地甲子春年起小巴白地甲子春年起柳娃冬起江陵宁起月柳娃冬起江陵宁起月
2: 哦,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我到了,
0: 다 주셔.
2: 안주랍자 기계 마다야 내두디 타부도 탁주 투어 마시 시다 탄다가 깨이다 응질럭부유 니셰콜라 르얀 기계 마단자 탄도 르얀럭세 지워 깨지 탄도 류셰럭세 겁지 진짜카세지 님도 서거 깨이
0: 기계 탁주 지어디 내두실샤 칸다 텁시 땅고 쳐봐 기계 뚝수 매나 부구망고 뚝투마리 让 路 지지급부 지세도와
2: 오라 겐돌라 캄사
1: 겐돌라 캄사
3: 겐돌라 캄사
2: 겐돌라 캄사
1: 겐돌라 캄사 겐돌라 캄사
0: 로브지 소토요
2: 겐돌라 캄사
1: 겐돌라 캄사
2: 겐돌라 캄사
1: 겐돌라 캄사 겐돌라 캄사
2: 캄사
4: 겐돌라 캄사
2: 겐돌라 캄사
0: 로소니 미리 자와탕 부군이 마음없이
5: 知道了，大姨的别耍下。俺们这的这，你就看老师。他开大锁着呢，连接也是连锁，出头把个钱是给。新年穷的贵。啊，米金让是扩大床下，今年个里家住的，啷个的五千下。他都，米新个子里面有破下。不朝花花轻松。什么做了？靠头了能没看几个，困死不过月是，鸟这些个月不咋。
0: 你最的切入切入，心里上不稀罕。你最的两个都接的，熟切都有。开大锁着把个出下，团结的，没干住的都是他们的。那么咱没顾及姐姐，赶紧年底，大家再不济。那边五连给万里了，退落去。阿哥查罗的，没得不咋着不多。
6: 俺从老百户给国内个庄所用这些口水，谢谢。喂，熟悉了。Les，那这是你干啥？Les，土地没事。你做啥了都？有人开大锁着，出头把给处理。明年是土没给放下。
7: 你最可丢了不是？
6: 开大锁着，你还做不到啊！你最欠不得这些了不是？俺从那边回来，记得就个那么啥东西，你也打起了手机，热动不？
7: 用啊。

0: 我们要去找长长。那边有连大姐走走呢。出头不退钱，大姐吃药用品。给那组厂长送去了呢。哦，厂长，哦，厂长，耶，厂长了。给俺开的。哼，给俺厂长也不是。耶，那组大姐了，兄弟互打拿着。
1: 当心！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 능미 내 좀 안 오지게 지기 제 자명한 대제 생각해 고무죠 배들 내가 제 대비 오지
0: 야 너
1: 대대다 됐다
0: 됐다라
1: 비시 가고
2: 레스이 잡산 영쇼
0: 니르 니에티소 니카키메 클리소시 상게 탄더 내면 맹갈 게 같이 비스기 디에니 크제제
1: 안주소제 초도 벌게 체샤 미 마음 쉬셔라 매주에 마음 못 보셔 매주에 법에 서부디게 오늘 님자시도
0: 유연승비 캐다 소스 쓰이베 랑 유연승비 캐다 소스 알리 같이베 랑 지게 군세 요마베
1: 나 캐다 소자 지부치가 다주
3: 샤스지 중모 토고 켠 지문도와
1: 아자 정체 내 지조 난 로야 뉴뉴리 알레레 교체 조인자 지조게 하고 마리 딘데롱도 쳐이귤 내가 두 배님 당부대 초대 벌게 쳤어. 랑게 신마리. 완전 장장디 지게 후라기 검제샤. 카게 신도 초대 제바 검치 숨지 거두르벤 미디 검치자샤 지메스기. 타는 초대기 후라 마제체. 완전 냠수 지내는 냠수 전지로스노. 왕문의 교기 디두 내내주디 지게 공세 년사주네 디뷰. 단데 심에 든저 용두. 나래가라 지기서기.
4: 说说，咱欺负三马人，天尊长长，你娘们对的，人家我人家亲比你，然了也请到他们读。
5: 你说那没当姐，爹妈欺负上谁？你妈的父朝是你的，媳妇你不瞧谁？江明玉，我来看一下不远的，让个大姐妈些吧，谁会不这边？组长现在等这边。主任忘了，看来我妈欠不是。
4: 铁大所这里给起不起，有事对面唐老妈了，新北全国所有医生来我做下查核去。你对局内记者，视频内部其他职员，人在核下去，你可要么说？俺那些，光那查核也不去，起来姨妈些的，做出那个重新的指南的。你人在没办信息切不赢，等到他们走了，江明玉，你让谁？让个另外套了，给俺妈几位电话给咱们直接去查。你最起码得这老不行，俺就从昨天让个人说的出现这我啥不去，今天他们的弄出消息消息。
6: 朱正旺了，俺妈你还要一，你我那些么说？这下，阿对，大家这不退缩了，切不切过对？朱正旺了，不修复那个银行彩灯的。顾修复了，哦好，哦，兄弟，看了片子送给。
4: 哦，有些呢，俺去拿了，最近你需要有。Less，说的是。
6: 顾小夫那个俺才阿弟，有缘看到所在屯大民众。啊，爷，主任完了，俺那最娘们嘞，他都过组织的。你最近这乐队，俺也落盘过些啥去？一年，大姐这不用这么结果呢？厂长副厂连咱们乡里西皮钱为呢，得多子捡起这么着。屯
4: 大弟，你说的这话有啥？ 所谓开往的这话有谁？大家从军公路队长，大家三不齐呢，长沙大学去的，土地那些。开始长沙副厂给农村小民呢，跟着做的开往青马人了，俺做也蛮人还要青马些。一年团建，大家等几千的，人家大家从军给出去了，真叫消息。顾小夫了，俺做空战那个两个阶段，难免迷茫做准备么多，给个自动等嘛些。现在是完了，去让给。 贡献哪了？
5: 烈士。
6: 小赵，当过啥样啊？速度，热吗热？看算大姐。
0: 陆廷小赵，人家成长了，出头人不恰当，不拉钱不给我们着，养的啥不起结果这次了不着是吧？
6: 小赵，让徐达，让给你是去的，你仓库去，厂长付上给，出得起啊，我们娘子现在几把子了送我。
0: 陆廷小赵，那么大钱我马上，我，你仓嘛挺大气，看不大气，那边我来呢，朝鲜那边去，厂长付钞，让三儿女友等给。

0: 야사쇼.
1: 우리라 니코스게. 니코제 시라치모소. 또 심주.
0: 나도다 사차고치. 막 쳐게 베다리.
2: 교글로다.
0: 레스. 벽에 원교로가 다워든 몇 세니 생아 참도네 튀니. 문바치는 다워고베 예뉴라. 레사쇼 봐.
2: 야고초.
0: 우리라. 벽에 먹고 수지 토제 미시동락 지금 사도 봉규다 먹더 람소 튕기제 치고도 같이 침실하여리.
2: 제자. 아, 되글어. 더디 왕부 집에 루탕. 워러 벌럭랑 루추에 추롱유. 막도 접제베 빠냥 뚫러 루구 통부. 고구어탕 추치부 람수부리. 최퇴퇴세 숲주시송. 난순 원주루가탕 봉친 레사 조배지러. 별로 강박한테 수고 매탕 죽주 근데 최고 매태로 삼로 동고 죽으리
1: 우리라 차포조도 보리 앞에
2: 총진야가 차수 전부 송사 출옥 내둘러 휴양 쇼는 용마다
0: 레스
3: 거들라 다리치를 중대로 가주디 내수라 챕자
4: 차포토죠
3: 喂，多少钱嘛？多，就是你们多，叫我啥也出嘛送啊。没事，等等，吃瓜准备多少头药去？人家吃瓜卡多卡些，如果第二月子，今晚去住的，是不是去了？
5: 来，陆队长姐，你先回来对呗，书记等了，准备的，让给俺儿子。哦了，书记等了，给准备开张的。 망소 다 저와 텀서 셰프티니 장례당 이스지 대비 쇠긴 시이자 들은 예상마 도무지 로그이
3: 용아
5: 장례당 오니미 내수 세트 직짐 루시다 먹터 루시 대유부터 디신 조금 미마다 카츠드 매베 저와시 차유 만주 당기 루큐토네 간당아 주 망소다 카마 저와당 응어지 파르숨도 망소다 저와 텀서체네 강도 교양 예가 텀니 유부라 주토유 당기 삼루당 전조의 태네 태외 공과 등부기 부아스웨크 제는 교부체디 당당 망소 파르 튜나미야 저와 텀서체버티니 중군 미마가 차샤라 예가 토베 예린식당 제타 매베 사지게게 중코식이
4: 수시당락에 야오시나샤 이년전 주부장 셴스도와
5: 네 모두 배신 칠이 네 결혼조 내 주시야유 장미유 샤스케도와 부장 세미구쇼 후유수다 샤스케샤
6: 그럼 예지도 주네 개딥숍에 세용을라 당세 제샤 세용을라 이십세바 신나 미강조니 바르세 베베드르샤 시덥데 칠레타 내일 캡송사 뉴메 베베 쳬바샤샤
2: 제주시 제주 셉치 니바도 뉴메디게 자미 타르치모 소고리 더도 메메디게 메주야 고치
6: 성질리시나 첸더롱게 트완덴 쿠기 차부도룹체니 궁구 제조마기 타르치드구요바 세도토슈 다리자람그 바르게디 고즈 셉치르샤 다다 호수 미규디 장람로 도르시다 정유 장람기 인질람 티타 정유 장람기 조준의 도르시다 아들이 제자 루는 먹고 가네 봄쇼 중립에 태도 다셔 단지 나주 럼수 사슈의
7: 형태
6: 시규에 타슈
7: 태도 다셔 오르슈 선배 뒤쪽에 잡고 대약 얘기 루빈 赵 元山 给 你 집에 작조 먹고 春우다 春로 春우做你 少有你 동디 등 교시 유십 세배 너도 세바 신너 도종 황금 먹고 용천이 고로 펴샤 아주 다부터 지대다야기 니젬 짜와서 도종황 먹고나도
8: 이내 총회라 리먹고 유사 고수피게 겁니 체가치비너 배진 루쇼치 먹슈게 다요
9: 도종황다 전도롱 남종 조비나 제일 가르치러 유메 아주 최반 체가고지
10: 니서쇼
4: 쉬다 센리 조바식나 기계치모 장선상기 센리 도시 조각이 니유 조치 다들 작배 제부시에요수도
0: 今天什么了？脸上不香呐？脸上不香比呢？早晚的有嘛的？今天什么账了？俺就得救了，你们就站上我爹不？大哥得救出钱干了，钱不中我请你们回去账，控制自己的鬼呢？今天就故事来，你可吃饱的？
6: 你可看出有呢？脸上不香的有嘛的？ 我成月向郎冷聚给人为大学所中组长送上人为了送掉钱的年检之力你听到如此送掉钱的我最脸开始听到是天下气度那么三连三下雨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给 리데 공립네 맞아 내게 사업시대죠 다르게 내게데 네 결심도 상관없지 마
1: 리비 네 과제 맞어 커도시다
6: 과제를 공제당라 장람디디 나세 니브다 공립네 맞아 수포스기 비로 이게 전화 맞아 무엇 포우래 양나 포우에 크이 차우래

0: 마셔
1: 메타 소유슈 가더라
0: 가바세로
2: 김현지 뭐 장성당 수녀디 문에 항상이야 리샤 다세린 심리 망고도 나지 쓰양미 급리 제유녀슈 리그룹 나주샤 고토로디 띵뚱미다 자치슈기 급리 임보다 아니 머치교구 뒤치교구 주장교구 소싱진카라 돈요마리스기 제자 하자 자치부지
3: 와세녀슈나라 쓰양미피 너럼 교도 먹고 니샤스 쿠샤 십제 제비규 치와 리즈데비 란지나고 교도 임바 땡기 체샤 디테네 스트로 능구주 넘시 차와 심부 임바 라트투브라 나위 넘시라 심주 치야기 차창의 세력이 시진스 코튼톱시
2: 제자
4: 나주니 봐도 대다데 통제 세웠다 루시 기라도 세주 심주 관계 목도 제베 제상마 양자리 지체 강조 중국 세력 칸라 니슈 표제 연자 고모로로 양자 현황 즉 주세니 직배 공기다 심주 나로스
3: 레스 수스탄라 토르템나 니에 탄타란 치쇼
4: 陆地四万苏马对不对那他们都那是你不是萨基苏国加个巧的都得不那些书记等了主力记者我是主意那他们都苏国加起了哟
2: 你想来个忙着不着

0: 기린기 신환 일이 잡아 세나베
1: 된다 하르도
0: 중시 롭친게 기겐 후중 연락에 균주기 이거지 지나샤 아주 신내 롭소 지자 세번에 장가르기 롭 공팅체니 이무세 외 지자 대툰 쇼르주제 롬스 롭중라 퇴조 당샤 균주 나자 지도 토러 박자 님 부샤샤
1: 롭젠 소야 튀러 롭주게 롭세 뭐치 기게게 롭지 마 챕시 롭수틴데 야구 주인구르베
0: 디카레 공집 내 가시 담다가 샤모네 링겐 롭규 체도 랑가르 롬공 팅체니 마주 시주 교세 챕시
1: 디베 주르 시기 뻬냠지 루사리 제유 심바 측수시 아니 수시냐고요
0: 됐어 어 턴도유 新换你的擦巴托了接当去别下离开江底让个公体这边能去你把都接在桥回去下对面那团地还将给弄儿心不了下接着擦巴看的电别开车按住到了西罗斯基用啊你也得死下好等我注意
2: 对，都已经着力了。

0: 내 경과 가지를 다 데이터리 믹스에 주야를 캡처 나밍메 담은 좀 와.
1: 놓어라. 오리샤.
0: 가셔스다 캡처 여유 잡으셔도 밍메드 룬 게트비 예고 유스년데. 밍메드 룬 미게 블로그 왕자 수고 유스년데. 게트비야 왕자나 차숍이야 사티 다 단도 전부 링가 돼요. 맞지?

0: chila gongpa xin dagri yunli xiegu diga che gyab gyab higa palin chi niyega da bingshuo zishu xorba di kaya resi gado na za diga la gonglu chungdu yin da tanda sisi riba da chene gonglu ya ya ya pedi yu zanba diga gara zima su ne da mi sugu kuib na xe kunzo diga zima kuib zhugu riba kili kili yina ne sirtis niya da nasa po ca su na da joya jirtan kagu ri dinda yindu zanba tuigyo ne chakshi tobo jini sagu ne yuna lori re tuji zi
1: ແລະສະກາ
0: 로치로 뉴쇼 팀치 미 기블로 잘라 닥세 치스
1: 네
0: 디자데 그냥 파리 기브네 베 알아스 돈 파리 기브네 시스테 포르타 요레 디 가체제 미 기블로 잘라 기온 저버스 진이 서고 내스니 디 시과 기금자 그래서 나서 데 믹스 내다 요 말바 나제 등 말 아로 오레게 요 말바 나 전에 콜라니에 기김베 아 착자 디게 또 기온 진제 아 착자 안에 파슈드 알아서 미 기블로 데 요르와 안데 디치도와 착즈디네 차자야 손제 답변을 차시하나 착세 토부 인민의 착즈디가 본부 차인 거래 한다 개가 경우에는 동만 인화스 봐 나딘데 귤은 거도 네가 더주래 차지 가지라선 디순에 착즈 싸위게 인 거래 안 네가 제 차수나 안에 미교로 차튼 네가 마통 거도 다 깨집으려 삼선 저셔 봐 차지야 남사민가 피래 그래서 이제 속도 동안 나 당고 많이 된다며 따라 야람 파도 헛도 마톰 쳤어도와 차 차도 헛도 되버 봐. 이제 민가 핌네 맨주다 나야 요들든 맨주도 자슨 것이라래. 세상에네 구수기 단다 착세 더부 진이 서고네 차 가보. 네가 농원과 나야디 개침 쉬우지래.
1: 네세게라.
2: 권을 쉬베 땅을 한 손 뉴시디게 간라. 퇴부 쉬어지 가여서도 나다 권을야 축주 유 차베. 다 다다 초와 나로 쟁 배셔다나 셔르와 다 가산 쉬는 시에 로지를 태무지 딱자 나고야 되다 아잔자 간다 쟁 대단인베 다 미드 멍그르와 디 인도 잠바 코나 가르 쓰고도는 다 대사 셰바도 먹고 쉬었으도가 디 시디 잠바 데레 춘지시 나는 야와리 만한도 개가 있긴 시피라서와 쟁 갈래 그래 김자 가르 쓰고도는 셰바직 시사서는 쌤 잉나나 추추 치고 찍 다가 사고 때문에 와 죽도와 나디 가르스도는 찍내 찐러 누그리 니네가 나서 징부다 디가 누그리 나도 고고체 슈그로 하셔가 세디 데인도 잠바 고는야 팽교스 셰바데 규르구나 쓰는 겨 말이 나디 내 가지 가르스는 고로 중도 잠바 제 여고 슈부 젠시 켜는 마고니 미카지 여러와 다 꺄르스야도 찍차래고 지차가 가셔다 니차래고 선인저요레 고나 고노 십주야 여주도 칠 제그지는 그래 다 한다 견고하고 디스그로 봐 원하면서 개가 있게 없는 라화사디 디르데 젠시디 좀봐 인지민지 젠시 직나네 하고도 코나스 같이 인데서 그다 메시 있게 없는 개라쇼 그 소도아 전에도 인지민지 껴는 야고래 김자 그래서 돈 비껴서는 젠꿀에 큰 말이 아니 젠 디스 키스 마이겸 비네 틸 맞아 또 스캥스르시다 콜 페냐 망체가 쓰이도 강스 쓰이도가 원더셔 디릭 체체 캐나스 강까지 쓰이고 또는 인지민지 센데 맹가질 폐제 제시 증나네 야고래 아 디마도 단낭다 맹아 미 야고 쉬죠 있게 좀네 매 개불어 잘나 좀에 진이 쓰고 나 좀에 착세 토 매삼제 그냥 단제 샤나나 아야 쉬고 제기 뉴시든데 레힘 그래 어 원더 인도 균도 라네 가라죠 제 뉴스 여비네 뉴스 매비네 제 디소나야 캐치 무슈르
1: 당분에 추마쇼 고네 초라이기
0: 다라지
1: 지지지 노노케라 딱케라 트링게 차샴다 고네 망부지 오르바
0: 차샴나지도
1: 양 로조
0: 레레레
1: 와다 덴츠 고베엔 네발이야 다 나즈 윤교 미다야 타다 구수 난다 민교 네바다 두르비네야 미기 나즈디 꿀라오유베스
0: 다 한데 키라숨 다라레 한데 니알랑 저 슈아데 균도 수구 당아라즈 착세 토부지니 서우사데게르바 나도 고네 오네 시안 키라숨 약 내리디게게 홉도 된 디다 미저 메베서 쇼 다 전에 디게다 민네 저 쉽죠레 미기로 답변을 보고로 친주 대사 로종 뉴니 쉬우동아
1: 노아
0: 정도 뉴니 유도 잠바 미세메 없이 용구동아 당한 저 미믹시 지야르 저 저래 삼년 믹시 지가다 믹시 지모 토고도 아 미기로 잡다도 은살 탱기 쉬우는 시 왕자들이 그 균동아 아니 어 첸데게 담당한 줄로 중기 비게 딱자 나니 그 생각 여러하면 네가 던져 좀봐 고좀 로중 나서 동아 아니 디네 직도 여러봐 안 다가는 시 독수나 독수 단다 아이스사 여러봐 디 디게 같이 그랬으니 미기 로짜라는 균치래 아 디나로네 단다 디 직도 여러봐 직도 뒤에 얌밀나 그러다 안 뜻하는 저음에 배서 저 열들에 간제 디게 수고서 찍리직 디르바다 강화서 제샤르바 또 고네 디게 제한 균치 그러시다 고네 디게 뉴뉴 유베 미이나 인지 민지 제한 그 자르다스야 나가 테오리 심마도 다세야 민두사 메르스탄 직슈는 키랑 나제 자원 뉴니에디 간제 비가 큰 차요 말바 디인데 좀바 디 신나 신나서 슈르다샤
1: 노노 딱이라 네바차샴나 소소다 소소랑니기 나제 랑베다 미기 나스디 파퓨제 신베기야 제 나즈린제 가르이나
0: 다 신베 단도 규에 슈비에나 나즈 망구지 가르스 치기 치기엔 선당 알아서 가르스도 답자 전부 된대 즉 테이블을 쓰고 연습을 봐 데인데 삼바베는 차샤는 답디슈나 디슈다 단다 제망한 난도 잡아 이자 테이블 손제 이제 손제로 능주제 나야면도 다디네 단다 차르균년제 동아 차례 된속 컨족하지 차례 땅대 하셔가 레알 하주제 오고 제 맥시 나고도 마이교 봐 차르균 동아 디야밀 마수레 그래 최소 람사맨가 배우래 근데 한다 다 대사도 요 말은 뭐시 디니얼 림기 나자 나자 당하라서 특수 체하고 매디데 슈지 슈라도 녹하세 걸 디 두글란 쇼르바 디 밀기 치그레 디 체비는 네버티 람사맨가 윤구르 김자 가라서 나자 마수요 걸든 그래
1: 네세
0: 아메주 튕구르바 아 당마 결제 네스 딘데 뉴니에 요나 람사맹갈 페오레 맹갈 페제 슈즈 니슈 접시 나라 키랑아 저 밍메로 미그레 급 체수는 베 상자 선이 베 팀능 시 저레
1: 네스
0: 다 오즈민 저서 육샤 나나 아미그 진나 고강 바고 저부 쇼레 바고 저부 강 짓 슈브르바
1: 네스
0: 안 저마 데 베드 만제레레 세상 치킨스니 데 홉도 데안 케 요마들레 디 겜베 촐라 주니 시라 요레 디나네 부고 로친지 볼로케 데 슈드 미 티그르바 계속 능주제 세야미도 남사맹가 딱지 안 나고 게 디 치킨 김베 같이 랬으니 미기로 차셔야 미기로 데 저기스니 등기지 요르 슈중아 바고 바고 데 카체야 야가이교는 왕토스리 네지 같이 랬어도는 두스 테베긴 게트블레야 게트스 야미 견고 주고 말이 호테제 게트블레 그러와 와샤신 바니자 원더 세상인데 말아서 수고다 데 저메베 치킨은 신기 뉴시데 뉴니시라요레 나는 딱 한자 도도신 초관하러 멍구지를 습소나야 다 계속 마대요는 최소 뉴스 접신하는 맹가 천대실 페이지 맨전에 계점 수를
1: 레세레세가 레스 타체나 타체나 게라 제송코나 스타 능규기 초에 틀리야 다야 제리야 다 디송치야 틀리야 야 컨디어 체네 야회나
0: 너 딱 광래야 폐 상교체 시작수 너뉴 유베 요 너뉴 메 떠나면서 여바이게 거나 디인도 좀 봐 시작수 너뉴 유베 경고군에 세는 예 대직 수야 밍밍 규르글로는 겨 말이 콘속하지 않는 것도 시작수 슈드 집에 껍데 밍밍 슉침 슉지 제리 민년 거지 아우르와 딱 하나서 뒤에 시담 거 좀 이제 스승하냐 슈 당하디 편부 슈도 딱발로 넣는 동안 근데 지는 겨 말이야. 네부 가려서도는 견과 임비는 단 님은 잡든데 길로 지로샤고다 잠자 태도 인지 민지 니고 제시도 견과로 인지 민지 견고래. 니고 제시디 가와 핑레서도 길로 왕자 되게 순급 쳇도래. 니부 깨지 머뉴비는 깨지블레야 원고 쳇도래. 당한테 별이 깨지 먹고든데 여야 별이 님은 슉침부 슉지 얼바. 아니 메세드 태가밀 포도 깨지블레 얼바. 다한다 개가 좀 좋아했어라 워딘 디지 어 안디 밀 포디즘 바이 게트 질레 워르 드네 경과 카질다 데 트리 믹스에 쉬알 캡터 나 밍메 드라마도 동아
1: 노라 오디샤
0: 카시스타 캡터 여유 잡으시도 밍메드 론 게트 비예우였는데 밍메드 론 미게 블로그 왕자 수우였는데
1: 슈자
0: 다 단다 챤나 밍메게 가르여서 네부데 녀가자디 같이 가다 보면 누구 요래. 니번 미 깜부체 마대체는 대표야 명명 요래. 겨지 위에야 왕자나 차쇼비에야서디 다 단도 전부린가 돼요 말이. 제가 캡처 가지고 쓰지 근데 건조문 줄로 나는 직내 다 변절 되면 그 욕도 지르 봐. 니번 가려서 딜로는 쇼경 기억 가려나. 다 띵 안 주신 거 말아 봐. 세상 건조문 좀 물로 체제 고요면은 균도 민멸로는 교요 말이. 또 고요 아 가라서 카지 개가 좀 나이어서 치르 봐. 그냥 오늘 님과 겸 윤도 좀 봐. 매디 마팸 차주 그래. 저거 검 주고
1: 좋아. 너. 레세 개라 너. 딱 개라야 드링크에

0: 에버타 체제단 튐베 꼬네 미라 송격 제구
1: 나자 디포샤 니뉴샤 오티 마무증 센르기 신자 페이지 신탄베 교류 성도
2: 레스게 나다 도도르 소미나 수준용 보지나 칼라 코레나네 념자셔 소미
1: 발레
2: 칼라기가 마뉴미세 안 잡으다 세네 고양지

0: 알루 다치
1: 샹게 타드 베주 다야 디소 니 아무랑 굴레 겹제 사브다 그도 무이하 쥐디게 제마 겐수치야 치기 사르바 무이디게 베주 단 사치 미즈 넘겨 요네 헤제 치가 제마 소와 헤제 스케디 유아
0: 버초베 마셔 유원의 메녀 로그체 다주이
1: 나 타드 레게 요 마다 샹게 무이디스 가제 제가 하고 마차 가리나 미디소 상무 세제 샤다리 싱그이베 아 갈래 먹여 봐 제부 톱 체는 롱주 치고리
0: 그러가 좀 세제 문에 틀어리
2: 샤주 나주 잘라 키지 겨드 내 카제도 유로 땅게 바베 덕지 키로스다
0: 유아 유아
2: 길로라
0: 줘라 줘라 드라마테다
2: 줘줘
0: 줘라 유아 나 돈이 마
2: 길로라
0: 예드다 예세 뭐 수중에 윤도 당통 마
2: 길로라 나 계란 녀스도 되미도 키나지 김자레 겐도 소도
0: 되미도 나무 내봐
2: 나게 녀 라무레 나자
0: 나 좀 쉬어 가
2: 말이야 대신 능기
0: 유로 나게 고 아자 카드시다
1: 길로라 길로라 가서 또다 네 아자가 셰프 당시 나 계란 제수 중배 좋아자
2: 빨라
0: 유아
3: 꽝귀 라디 제피스 도미 라는 님지 메브든 제 그제이나 밀어 참세 장괴비 내로 답디브든 제제 랑게 식민 두게 아 리유원 나라 강에 여대 버지 모라게 나 이게 겹로다 난리 치고 요시 니 모랑 발라 제젠 포티 로보마 제바 데나 요구르비 라게 그 뒤에 아무라 칼키키 마르비 등은 라가 아무라게 리유원 부기 배치도 샥주 좀 붙이나 은디 담부지 아무라 총야디 부기 배치도 마르비 아
1: 바바 탄데 튀르 니 아무라 고셰 뉴베 참지 탄다 바브라 주의 모다 님도 대고르바 Niamla gyatue che sabda din ye gshi ra yori. Tame jumje khari me ne babra che. Baba, babra mi da juniga me chhi.
0: Ra ge tong dong a jung min do.
1: Baba, chin yung ma ri che.
0: Na le da che.
1: Chin yung ma ri. Ne babra de ge me. Ne chuan ta be amla la ta che ori. Baba, mo nga zuna lyo ya nga zuna ju no de che yo bri. Te ge nga yi chi mu do da nga yi chi ge. Tu da me neng sam do ba chi le bu ge. Ta di chong chong che se bu ma ri. Se che chi ne da.
0: Ma le da che.
1: 봐봐, 봐봐, 쌤님다, 쌤님 씨, 아치 지금 제도 국다디 저 마치는 영어 누구야?
0: 랑, 고휘, 랑,
1: 봐봐,
0: 랑가가 누구 얘기해 누구야?
1: 봐봐, 봐봐, 얘 봐봐라 신의 성모도, 봐봐라 성모야 우제 대는 성비, 기니 발 지도 영 말이, 지도 영 씨가 말이.
3: 류고휘, 결혼 얘 보고 자원이 맞지? 얘 돈 달 결혼 티슈 좋아 영 말이.
1: 爸爸 야디 고셰 좀아 나 바브랑 부마리스 방다 하루야 자주치야 방다 하루야 냠라 바초 콜 콩게 셈스나 소치 나 콩기 샤네 제브지 나 콩기 부리 소기 바브랑게 나랑 부마리스 제 폭도다나 니 티주 지금 알 쓴 부도야 니라 쇼 나 고고 대제 요 통마시 지디 디가랑 아무라게 수바부도 이지메
2: 발라 딱고는 능기 머슈다 민의 친수 기나니야 대슈다 딱고 회다 갑자기 용기 머슈 광고에 기나 야야 접시

0: 저 돈돈이 매베.
1: 아, 로영배. 저거 니스겨. 샹샹, 같이 송. 레오이베.
0: 저 나 레그치.
1: 레오유스에. 레카르유.
0: 나 다들 깡일 치해줘.
1: 아, 네 친구유. 샹샹, 깡일 제주 미시다가 로마체니 네 로마체쇼. 라과도 장구도 달라. 네 제지제서 야린시.
0: 저 라미사시.
1: 아, 리룽바라 소케싱이로. 야.
0: 저 우리네 로직 라제 긴저지히.
1: 아지.
0: 너니 긴기샹 마지베.
1: 긴기스다 샤오 마시. 이네 지역에 마심실라.
0: 카리이나.
1: 아, 뭐라가 신비나. 나야르추 마시. 독지. 장가 로직에 줄디지 기부제 마시. 상무위배시고 잼지마. 빨리다.
0: 저라. 게류라 능시기 미사디지샤. 저 나이네 숨제시도
1: 쉬다
0: 아자즈여기 나난 렉체초 아유승비 페지 아자즈여 유문다 좋아유베 미통도 요마시 머신내가 유룽가로시고
1: 자자 니에즈여라 자나르냐 로슬럽쇼 니신비유 장총기 친구디나라 수소다베 한국시베서 워치고르마 시드드 딩응에 진유유 샤샹베니 동안종기 친구 드지나 용야 소소다베 한국 쉬러 증승보 마시베 니 삼시토바 아주 샹베니 용교 지부지라 부유지부시 제상에 라라 로보체 닥주이
0: 저 저랑 게릴라 능시기 미사드 드시야 저 저랑 예수베 도부토니 듀그두게
1: 샤랄갈레 소송아
0: 저랑 미사선자 나클레 큰 미두

0: 아자, 겐류라.
1: 로테스.
0: 아자, 겐류라 미상 고치지. 아자랑 그 겐랄 가부치지. 기라니 이지 찬스게 부르다. 니 셰프 티스
1: Yeah, duh.

엄지마라 감사. 나 류로빈이. 내가 내면 전화야 된다이. 된다 뒤쪽이 기란 루기인다. 뭐라 내가 니 약수지. 기란 게 면주 강조나니 믿지도 않아줘. 리스 도전아.

0: 우리
1: 엄마 리카이
0: 엄주마라 감사
1: 기랑게 다나비 네버디 네다슈스 포제 담에 뒤르샤 계시 시작주 세비너 네베 아르딘 아요스비 마세 무이네 포진스쿠비 나즈 제도비 네버 강규 유치규샤
0: 엄주마라 기랑게 시작주디 인지나로 니무치규네 약쉬르바 엄주마라 강교 샥쇼 규지 나죠.
1: 레스, 예신 스케줄로.
0: 용아, 도제나.
1: 제나 샥쇼 시야 규지 시기다.

0: 让皇上领位，让给贤良客旅几杯托不多，岂不知是年谊？我东海去住的。
1: 기나니
0: 감사. 나 후자 장가동 간게 니도 블루이. 나서 장르 팀마 니도 규처 신얘기. 도유 니 제버 황순리 심사. 라타도 나서 님도 나 통화를 친제 저와 카셔를 랭겨로.
2: 니도 바 녀사 녀 슈비. 미디 제러 팀제 니 포 공예지.
0: 라 규시디 뻥미 개시시들이. 라게 방다 제버 황순리게 니도 규처 제 된히 투메다. 교전 토고 투메다 저 와요지. 녀 양자 랑 팀지 측이. 장가 팅에 교 황설리게 장가 주노 열린 신유 열배아.
1: 뭐죠?
0: 디링아 수팔러 예지 셰브데 팀루기 뉴브 팅거다. 니브실라. 미치다.
2: 도스터디 상경 아직도 대입자 심어도 양아종가나 기우스바 니 아직아 코코체바 야스인다 너라니 소직 이야기 저와 도스이요 마시바
1: 큐르토 도스인다 주임도게
2: 대부분 안에 진진 없니 사장가 시급이야

0: 신부도 문의 신부도 어 거대를 리유룡 발라기 샤주리 주도부자
1: 겐류라가 유룡 발라 샤주리면 제외 맞지 엄지 약슈트 제시야
0: 미진콩게 다음에 라가 그치 신조 아
1: 겐류라가 냐아자를 무간 카트시야 카그 상호의 앙다디 냐아자 기가르시야 겐류라 오늘 냐아자를 가보시도가 상호의 앙다시다 아자기 기가르시야 오늘 이 냐아자 소도 치열아 이내 미가 드디어 신님의 가리이네 딱딱이 저 저랑 치솜디 황순리에게 포시야
0: 호텐제 독심 나라 让阿家给你多把年上许米多个，
1: 玉龙给你多把年上许啥？你多别黄顺利，俺东看那吃些。一年年阿家给黄顺利给我一天元宝的鞋子，呀，蛮绿些。

0: 조정홍라 안주 중도 가는 녀야 잘라도 얘기 다음 두길
1: 용아 다 같이
0: 레스
2: 조정홍라 나와게 라니에서 슈사스 따라한게 아니에서 슈레메도 아
1: 잔데스
2: 나 기술이 공원 자리도 장우간의 마트에 용 붙어지 근데도 티샤 손 어서 옆자
1: 광회 난 내 주먹 어떻게 잘 잡아 류준재가 샘버스 담이 두
2: 쟤는 무역관을 가르쳐 가친 바
1: 아치 너디 라슬레 유메 다가 요비
2: 허허씨 라치치 앱지 왜
1: 광회 얘 난 내 주장 그 신기 좋아 돈도 당도 부술 레유다 아치 광회 나 간주 공세 로유 아치 레가치가 좋다 광회
2: 让叔叔你是新妹妹啊？
1: 你那做何事？
2: 记不记得侬最小的兄弟？啊，这叔叔何解不新妹妹啊？
1: 你老母听你解不啥么事？马上得让开通送啊！
2: 就是故事。
1: 啊，这光辉，听着马上我，你那最近担心的让开新过是吧？
2: 你心个的，你家不是心窝儿呗？马通不得事，天大的他见到有呗。去了我那九大缺那么多，你旁边九大要钱么多哎？你阿下个九大要钱么多哎？去了创新那养不起，拆迁所不被破门那么哩，拆迁所准备九大不会接不哩，通通接么多哎啊？
1: 上个新个有不是？
2: 可是个都闲的可是？
1: 现在可就这么久？
2: 他这下九大钱不得三毛钱零碎没呗？俺还是年一面新个有呗啊？我听个年头了不咋中牛鱼，团大的家长陪着了么久吧？他去前头预备。
1: 团大看谁？
2: 唱过些呢，也不叫啥的，农村小点不要钱，马赛仓马都是没有的，都是买比呢，稍微贵些买吧。
1: 啊，请俺送几张来呗，得领导我。
2: 这可就有那个多老年司机，所里盘呢，现在俺这也忙着么多。洪一平，农村小伢子里，现在几个军人都有多。
1: 这个这个，
2: 你看嘞，
1: 呀，你，你想想这样垃圾事，
2: 想想也那是，钱多了许多。
1: 啊，这俺村那个不济事，咱们可出马动。
2: 他的穷人能够得点呢，点点呢算许多。
1: 啊，这用啊用啊。我的也有，谢谢。
2: 我那姨陪每个村那山的特色多啊，你阿家个其他吃垃圾多少？一年你也加不了钱饼的，其他村山的药卖新白都是药不上啥。吃了垃圾少呀个，我有大单朋友买的了呗。舅舅，你也写不这书哎？
1: 这书上个写不这书。
2: 他们的这些药，舅舅，破桥个人能弄出小事来。天气修的，三位来个要我钱的是的。我要舅舅，俺娘住院的。
3: 去让斯卡拉山上送的，你不说话叫啊？
4: 用啊用啊
0: 用啊！
3: 俺娘今年是九月。
0: 九啊，
4: 老板。

0: 삼성 기랑 절라.
1: 알레 터제나.
0: 기랑하지.
2: 지 지휘어도.
1: 赵东方, 燃 녀석이 뭐 용배.
2: 절라 먹고 뜬 녀석. 네 기로세요. 진예 람파츠기가.
1: 고 말이 숨숨해.
2: 로니르바. 람쇼르바. 따다시. 디치디에 꽉피가 야구시도. 나라니 꽉피스톤 가족이.
1: 아 도미.
2: 지든 저랑 함께 하자고 아이. 꽉피도 야 잠들어. 시에스엘아 차창디니 간이지사. 티린 꽉필 띵규지. 아. 저.
1: 저.
2: 你家里要吃我这道啊？
1: 茄子，昆嘴堂上四个。
2: 啊，再见啊！再见啊！啊，再见。
1: 徐光安，你不必说教些不的。
2: 等下，你先上课注意啊。

0: 항상야 가르도 다시 쓰다 하고 매베
1: 암라 키라 모터 나니 이베
0: 닝 지금 도에
1: 닝 지금 도
2: 키라니 소시 나 주인 드링 공세 진주 지고 심부시
0: 알레고다 홍이빈

0: 교주지수도니보준신에다좋아지니강교된토지인유원나라니그쌈제디강교된토바나오니가없이라도
1: 겐류라디키랑쌈지리니이기겹로채쌈시바
0: 유원키시라면은나지부퇴기레마지라사쫌지아심쇼호바유지쌈제디나라니기심리유제최열시에주오지라타나나라니기치소리스시에주오지

0: 루프소. 당도된 기세배 디리치주 뒤로 사베지 쇼부 뒤미 점보보 류로빈 구송기 긴게 상무다 조리나 도야미도. 공무소.
1: 안주 당도부터 구제 대비 더더만 이와 흐리는.
0: 이년은 수리거 뒤로 사베 신초지 쇼기 뒤미 점보보 대지 시위.

0: 길리라. 간나소.
1: 게임도 나라니 간교 죽도 깨도.
0: 티잡지.
1: 제나 네버 준신이 전부 다 좋았지.
0: 길리라. 제시티레 수이. 나나니게 됨지 쳐지. 녀저 와르. 팁디 징그 죽고 용배 마체. 게자 취하기 르와유. 기란게 체는.
1: 다 그래. 그러고 어머니 죽어 대부라 맞죠.
2: 작전 정보 로빈 로마 치지가 마요 카리나 장수구 김베리스 치샤 이네 장게 직지 셰시 장수 당다 메바 장카바 시유메 니시마소 랑수 양서 장비춘기 잠치시 고들 장게 교샤세 삽스티브자 你 chat 到了菜里给下下应着的你给不到给下个能对度长江总部让给下下喝酒啊给下了给别能对天下长江总部让给给下喝酒啊应你喝水给下喝酒让吃不在的几个月啊让到不在的八百八了给下喝酒让上辈琢磨特别紧给没有爸爸这么久来做个床俺们不给么多吧床不是别疼痛喝酒去啊
3: 上个上辈为个帖子连锁的木骨不低。上个性格嘛，虽然写不出来。

개뇨라 망아래 저도 예모지 아다리에나 녀디지세야 계란님도 예제가 제비네 개기고 산죠 개뇨라 계란이 아구가 맞아야 가리에나

0: 바차랑게 체나 바베 셰디소 뭐네 집에 아
1: 발라게 리유원의 찬스게 부수 리유원게 먹어럽자 콩게 삐미죠
0: 니스 근데 이 바차차네 리유원 뭐 대대네 너니를 지 구이진에 쇼르다
1: 니에탄도 도구치야도 콩게 숙신이 나 콩게 핑지고야 미도 강배다 와시다 나 고스미 고르메
0: 아차라는 고요고 요마시 착전 소경 붙이 지속한 계좌 요르바 용바사야 고가 많고 요시 이네 아차랑 레로다 파문이 레로 칸다 선보 대베 메디즈 은이니 투베 쉬고 랑가바베 아차로 총 세브리 군이 님도 대브르베 소와 근제도 참부 두고에서 쳐르다 계신데 고비는 심나 기부 용부도 못도 뭐 아마스 러프업도 왜 리유원매 영예 유추 가르샤미나 보르도 뭐다 찬스게 보일럽네 케만 렘치 뭐 영예 가르성 무유나 키세 몽원에 참부이나 리유원모 뭐네 첩케세 중아 나수 참부딘제 도스 욕샤는 용구마지 뭐 마고딘제 키치버다 나는 팡제 시조치기
1: 리유원다 빠라 캄부치나 디그 여러분
0: 디메 장메 쳬버 봐 바베 고건다 요 말이 가리 숨을 째우리 리유원이 연세 아자다 사유 봐
1: 가르치스 유
0: 야고제 뇨라 인지 우이도 수잡 쳬우리 아무나게 굴레 겸베 우이 가리스 뭐 쳬우래 아

0: 감사.
1: 수세녀이
0: 나. 나리 유원 세녀이.
1: 뭐랑 해대 같이 가요, 우리.
0: 뭐라디 잠티 주고 말베.
1: 아. 뭐라 럽지스 투 마셔. 아, 레야 쇼다.
0: 됐어.
1: 야 쇼다.
0: 도전아.

0: ཁྱི ཕྱད མི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སི གི ཁྱི ག 신간 좀 조지 디시지 춘초 봐. 저시 당부디 임시 저시 통문.
1: 저시 통문.
0: 어 저시 님디 저시 삼부.
1: 됐어.
0: 드니 저시 봐. 드니 저시 추디 저시 제바시지 저신하게 디지 조 이제 봐.
1: 됐어 이게라. 어 유고 대피디 망체게 그게 텔랴 망 도구시다.
0: 단 망체라 디지 봐. 저저 한번 디지지.
1: 한번 당란.
0: 다 다 장시 제제 다 장시디 고민다에 디 조서 제시 노부디는 조 디라지 봐.
1: 그냥 저 한번 균진신이었습니다.
0: 요래.
1: 아 저 한번 이 바차선 다 디르바 게크 빈뱅고 빈리 수샤나. 고자지 非物质 문화 유산 수고도 봐. 다 디 균진신이다 내려 망부 유기리.
0: 다 안 균진이라 진이 게라 님치리 수올.
1: 아 글쎄.
0: 건져 봐.
1: 아 네. 게라 두규 피나 더 봐.
0: 피자.
1: 피르베.
0: 응, 피자 고민 다 삼 초지 신혼 배님부 피자.
1: 아, 레레세. 나 갤란도 같이 쉬아 이벤. 다 아주 좀 크스럭 말에 진취나로라. 응. 진취나로랴 등기 아주 년저스도 뒤도관 뭐지체. 거기야 뭐지다 아주 관광처 수.
0: 요요.
1: 되게 제대로 치제 거바거바 치고 있나.
0: 다 룸베지 다 멍시라 다 나가듭듭 수상원 등의 담에 잡아 지지세. 드니 다 싱기카 노스코르자가 조엔데다 드니 미사 디온조 랑마 노스 파솜도 칼 노스코르자가 조엔데다 인데 치자
1: 레세 알랑가가 안조 유고 친년라 디유나 모저 신예단데
0: 요올
1: 제세 김년데
0: 요나 요올
1: 요르베
0: 요올
1: 아침 근데 아야 디세 저도 용구이나 말에 등기 근데 저 지금나 삼소소스
0: 아 레티
1: 진짜
0: 어
2: 닐리 接待
3: 닐린 接待
2: 닐린 接待
3: 닐린 接待
2: 김창 준강 가정 旅館
3: 김창 준강 가정 旅館
2: 김창 준강 가정 旅館
3: 김창 준강 가정 旅館
2: 蒙西之贵基础设施
3: 蒙西之贵基础设施
2: 蒙西之贵基础设施
3: 蒙西之贵基础设施
2: 雄蓝道路
3: 雄蓝道路
2: 雄蓝道路
3: 雄蓝 道路
2: 람준 루등
3: 람준 루등
2: 람준 루등
3: 람준 루등
2: 기급진배 뮤미징례 수샤 국가지 非物质文化遗产
3: 기급진배 뮤미징례 수샤 국가지 非物质文化遗产
2: 给克人别文明人类虚下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给克人别文明人类虚下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简讯区景区简讯区景区简讯区景区简讯区景区 균진바 传承人
3: 균진바 传承人
2: 균진바 传承人
3: 균진바 传承人
1: 글란즈 규규 유고 치겐데 졸레 랑가 따그란 시드워르베
0: 홀 다디 유고니오니 코난츠다 김사정아나르 대사다위 되니 칼라사에 부르데 두즈메오네 두즈동데 된 요거 같이 다 지도 마마 이제 거다 이제 자가 저 이제 언제 주든잖아.
1: 응.
0: 되는 건 저 종수나 이내라이다 지규르게 뭐 진제 같이 가시지 봐.
1: 응.
0: 된 종수 구지게 이제 지지제 요거 노스테지제 나가 노스 빙고 인주다가 비슷하지.
1: 아, 근데 세게.
0: 어.
1: 윤정 제비십지 도와라.
0: 어, 티셔츠네 띵은 저 용랑하다 소나니네 커튼 타영화 털으네. 되네 요거래라 가브라치가.
1: 레세 레세. 디네 마셰 강아든 기소양 김장 조강한 저 민수.
0: 어,
1: 레. 레세.
0: 아, 띵사 구두 망 채워지다 디투 사울 김장 종아.
1: 레세.
0: 띵 김장 종아 추지제다 나리 조지 미카지 인짐지 칠타링 길다 레다 손조마 오체지지 나 레지기지기 쇼러 용신용 부분지 야근지 용시
1: 아니 게라스탄도 자기다 내 거지텔 야치다 유고치네레 망망 조어바 다 안저 유고치네 원의 셰비나 규림디 컨디션 게라켄즈 안저 제대 쓰시고르 만나 게라켄랑기
0: 다 규림 제는 다 땅부땅도 안수니 다 혼자 레시교지 루신 통한제다 파주 저우지 되니 콘생한 솔로 데 스님 민 제주 나니가 민 제주 시장 주변에 좀 미자 꿀리바
1: 아 알았어
0: 되가 주 미자디 다 녀레 지교 견도 메가 제유메 비샤샤 드리스라 생각라 미자지 셰프 귀샤니 녀레 된 미자는 돌리스오니 나 미게 된제다 예레지 베스오니다
1: 어 수요
0: 수요 베지다 되네 다 찬제다
1: 진짜 좀 안 좋은 룸비 또 칼라 또 잠비다 저 존재다 손 좀 시지지 혼자 이제 조다 존재지발 되는 데 차순이 건다다 주주 주다 치게 된 직주제제 노 종수 상황을 되는 대로 요거리 칼라다치 되니 칼라다 차순이 되니 디 주주 둔다 치게로 디 람 촘촘자 아 네 되니 삼 차순 된 지로들마다 안노
0: 미고 거지 거르셰교 인제지와 뭔가 그거 회수하니 인제스라 저 인제지와
2: 짐든캉 展览馆
3: 짐든캉 展览馆
2: 짐든캉 展览馆
3: 짐든캉 展览馆
2: 香冲塔尔比 乡村振兴
3: 香冲塔尔比 乡村振兴
2: 香冲塔尔鼻，乡村振兴。恰苏么，酥油茶。恰苏么，酥油茶。恰苏么，酥油茶。恰苏么，酥油茶。镍羌，青稞酒。镍羌。
3: 青稞酒，镍羌，青稞酒，镍羌，青稞酒。普赛，藏餐。普赛，藏餐。普赛，藏餐。普赛，藏餐。永日体验。永日体验。
2: 永日体验。永日体验。普切，藏装。普切，藏装。普切，藏装。普切，藏装。果蟹，锅庄舞。果蟹，锅庄舞。果蟹，锅庄舞。
4: 郭县郭庄武。你好，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5: 你好，我是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好，我是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好，我是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好，我是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好，我是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好，我是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好，我是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好，我是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好，我是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好，我是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好，我是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好，我是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好，我是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好，我是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好，我是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好，我是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好，我是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好，我是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

0: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p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dun Tobe, Dusi, Chedin, Tor, Dungu, Juning Zhou Ches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H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tunki, Besan 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ergi, Tungu Tatambe, Buzi Legbe, Pegi Lambu Tor, Yuula, 피에게기 튠섬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에게기 두시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구토리 사드 벤저로 피에게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유 균정 사비 지도 点비 피에게 주진 띠여티 겐강 기몽시 동부 주바타 사드 겐강 군요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1: 金刚西边托卡四中切记录 여기 미리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 点비 지조 링루기 편정 사바둔지 别的 후다 제주이
2: 기기저마 nganzu bugu di jening jian jian ga le sus nganzu wo zam chong da ge jis nyo de a
3: nganzu su gyun gi ame wo me so gyun chi tu ame wo me su ne pen ba mang bu yo ri ame wo me ni chi ba chi ko we reng chung si ri gi ame wo me nang tu chi bu chan lu lo ko we chu ji yu zai di di yu ju la xin lu bu du lin chi de wo qie te dong ame wo me chi be jin guo ni bu chi ru dong tu gi yu chi be wo lam gu ne ta ma chu ba xian ne so gyang wen guo chi tu 特동 치두 샤갸부 양체 마디 아메 오메 스는 치부 제지 아메 류풍 라스 치부 양 편부유 아메 누메 제젠 탕 섬수 제젠 펑이 양 체모루 땅토
4: 사티 망초기 서동 초든 사샤나마타 둘이 조치
5: 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心中我们的 北帝都拉美第六局，香港电台红星总会议，美队春节金牌定了，青木局现在在人间日报上网对着写话。

0: 제주 대대는야 소재민당 소재 산에서 가게지민도 마세 예급기 튕지 한장 소야민도 제단 예지들이구나 예선 쉬위
1: 구십 장마다 자와라 구십 우라지 장 차도네 매티리뉴 대한 공기 차도네 진전네 바타 돔 고로 순주 수업시 땅네 준비 수업 좀 지부 검중 강녀
0: 어 대미시다 마주 제잔 차도네 매딘데 진여비 신달라 게시다 제메 대대래야 중대자메
1: 차도네 매저지 구십 우라지 툼지 뜻데라 뷰타부 매바 통에 면제 주문 인베 도바 충에 매티 마세 바라 태가라 년도 바라 년세슈
0: 어 미신다라 고고 미외외 제도리야 니세 주비
2: 저칭기 닝도 타비 당니 팀중고 편중 조진치 스몰링 예군 캄산 기난스 위 타데 시심부디니 팀도 균시리 생히 스몰 망부지기 차도니 더케 딘제지 신유 유거시 타는 카세기 쳇다야기 치도 차도니 민티지 뉴비기니 유스지치 양카지기 심산체지 민티지 소소이 간이 뿐치리야 모제 제비니 종유요시 구십 장라탕 우라기 차도니 더겹 딘제 시시 쳇다지 단두 쳔부시 원은 민티지 영닌 카바야 튕기지고 유나 종현티 수이나
1: 면양 총기를 사자 면제 십제 소이 최대 년신 주근기 캐를 용외 면라 탁제 지금 춤내 관중 리부시바 대나 노부저기 면나 리숨세 유바 대다 장마 측중기 년가 적배 면이바시 대다래 双路 分散나 시바라 년가 탄 노수 적배 누부点바타 비로 시간 세로아래 년가 응고 탄 수세 중배 누부点바 포진숭 세바라 면기 편류 체제 동외 누부见 대윤배 년가 탄 면죄바 계세로 소배 응고 체배 누부点유 장알 정면 낭두냐 노부저기 면나 리니세 유바타 야자 캐슈 집이 난도 야 노브조 기면나 릭직 세유
0: 어 저자지디 중로 기면자 장례 수업이 인스러버리 간주 딱지지디 대나리 야 노브조 기면나 세샤 제자 자외자디 주민이마 땡기기
1: 장제 기면자 토담제리나 면제 세조르기 세시디 계급기 땡라법이 세시다 문퉁치 면제 주머 지외 구십 장라다 우라기뉴베 면제 티리 툼지 뜻대부 인베 카라 소재 명당 산에서 강양 거 매베 중로 면 자원이 뭐 인버시 대나 교도 년생 조지 년도배 체도 뉴제 체버시 년도배 다제 체버리 교도 년생 슈게 95라타 장라 니게 친전이 민라 리천 서와시게 라베나네 메티리 뉴바 임바타 메제 대다 꾸르스니 광동 신진 슈원 종네 임바시
0: 어 통디디에 간라야 메베 상위 조다스 세브체샤 다도 린제 리부스야 야오산 린제 리부스 세브체샤 어 다디 피니니 시나 어 제중내다
2: 哦，查些酒呀。哦，准备年了，偏不速度。第一结束绵阳春节节的局，三家面子女节若干摊，三代宗节的局，三家面子女节如今几年这七段女节出生组呢？我拉广东新进徐文宗来面子提大总监催我去。哦，有的节的里工的，你们都没得，哪里呀？做个女节设计进步多。哦，搞不开我节了呀？女节设计提了呀？俺做的没速度，搞不起多少。 哦，米的，他都米线也加不下。哦，米的，牛街古市所弄店了呀，面忙不起着，不下。哦，俺最米的点点，李泉是个店，这三姐，俺们这次做几杯。牛街古市面干啥的下？俺最大人自助几杯。
1: 年到别，得了俺，桃园年前把李泉进送去。牛街古市的规定多，免在跟中，就这还是下月经。
0: 李建吉故居免在铁塔忙起我，春年苏州日不谈，要加开苏日不用些月月别，可别铁塔陕西谈，广西四川街三年送了古子月。哦，俺最从俺爹那里，牛街古里边那么八年前前帮到了两位，哦，借用三年卡里古里阿给牛街那里啊，别免准备铁塔下。
1: 第一结束年到别，李全吉听不光写的钱。
0: 哦，果然跟那里啊，免哪个做不多，哦，这个人就要给日不谈，长安就要给免咋。
1: 中介直播，开始直播速度。我呢，中路机买芒果铁塔，李全吉团结七百一呢，直接几个。李全吉年到八了，可把人给买团结七个面，买铁塔呢，可让给查到呢，看是行呢，牛肉七百一些他。李全吉可别买铁塔，装到呢，可让给家买铁的是牛肉，便宜多，天呐，得不中就两元把银色了。
0: 哦，没得老来多种些个月，听有可让给查到了呀，投资机多个钱下。 铁干了呀，可能给天天整理得的铁干了呀，下下。这些的有人会没几把兄弟干下，到底啥意思呢？电忙大缺下，苗店进来呀，咱们就这样开始也咋的天天这下。可能给那些店给大家的，这不面子，养得不得了他，人家的东西去都通知公司这些养家通知这下。

0: 도마르 름수르도 촘드네 두기 요스 김네 톰베 노브조기 멘제 대다콜라 시에체금 멘테다니 차시토에 니시타 지멍을 규기네 준비네 시제 포겐주 윤두주에베 노브조기 멘이 코랑게 바베냐 멘테다 선유유 이내야 바베 세바테다 멘간네 뉴베 메이 데나 코베 중루 멘나 대다세나 내가 셸미냠 중스 이내야 시에체금 능창메 수리기 시제 강야 신이메라 대외 수리의 대외 레리기 라기 강야 메냐 랑게 되바다레 멘 조르티치기유
1: 언니 매 된주 천진서전이 튕겨 집에 임바 시유 대주 통제 제제 존나 존비베바 개민도
0: 시에 지금 명을 쉬었다나 면제기 통제디 코베 미신라 빠르자로 실르부타 매기 세조다 편은소 코베 차도네 체네 휴베 인서 대달리 주비 중로 면제 대다 시에 지금 너무 남기 러시아 종마 임버시 년도베 제주 지급 콘조 팀게도 케보고 치 뒌줄하라 요버시 원아 코엘라바네 매뇽겐티다 수더 수이나
1: Gengu shira yo ma re, Gengu mangchiwa menji genji yorba. Shingbuda chili yongbo soka zhuge tezu kongke le pinyu chu men tezu gabuchiki.
0: Wana, chilegi menjur lakze me la, menjur cezi lun yu mi shibje me yu be men teta se na nyinga me ba ni iyi. Xie jiga me gaza changbu shik xie ba di, Koranda nengmi nishi juye go na men gang la zhuwa le men teta sa pyuge men sir.
1: Nye baba taba men gang la degu re, yani yang degu ge dintir.
2: Tengke ge sebki nasungwe le. 간츠에 차도니 외부 가린 외부기니 이섭탕 터스인의교 기회진부신라 대외 사체탕 민재시교야 터스인 하장기 기회진부난고도라 가래시기는 차도르야 민재주문 남이 나초교지라 민주문종킹기 청부이니 망부효신 다치는 간츠에 침로토니 텐조야 동디 컨진 요구효나 간츠에 인진시비 상화시비 미세난 모티 세지쇼신 스모틴기 팅디리친 주장타시신 Tengkeke tiwai mangwe chimlu xeze kente gyo neng, chiori jindeke chimlu gyunsi gyo gyuri naso. Tengke chuden jago.
0: Mebeo sangjo renjin ribu yi, gizhi gengzi chumne jo bacha. Nengi nyenpo mian yin gyun tun yang, menze zuni, menme yi ba. Gyula ngabe, chamba yo jengi, nebe di du lamyo gyo bayo. Siang a dene, tunxia zongba yi, medu chimje zingbe dhe. Duen denji men chimlu gyo xe le zene, renjin ribu sawa, menze xe ba.